0: Tujung an tu langgor dongwa ni dona xin le zirong. Langgor dak yong gi xie jia ya bu ma ye na kirang kalu wa chen tian xin le zirong ngang.
1: Tujung an tu langgor la ji jia ya bu tum na yang. Langgor ki juan jari ni ren yi gi si mo tum na kirang cae tang dian bie kalu wa xi kala yin.
0: Langgor dak yong ni zai na pie ta.
1: Dine wang cha dian bie dian xu guan zhen ju. Kirang ki juan dian ren yi gi langgor la dak yong cae tang ne. Langgor ki lula la juan shur wa ju tap kien tu la.
0: Dine, Kiranki, Langgor ki nung tan loa la chunjung chitane, Kolor shibshi chitan so, Langgor dungkab ki junshi te kendo kangnik yongtu.
1: Tada, Kiranki, senshinbe lichen dini.
0: Dimdru tete lichen ki nangse lichen, Langgor dakyong shibdini.
1: Lengye, lichen naan shukyuru, gesu shu.
2: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머스니 아니 투데이기
3: 레세 레세
2: 랭기 삼로다 쇼부틀리 라바르도 응나즈다 아지 모제톨도 아지 차와다 인데는 그동 응나즈레지난 쇼로나세이
3: 레세 퍼젠 레세레 레세로 더 길랑기 샴라 트링 레제나 저지 슈베낭 20 모제나로 쇼기인기라
2: 레세 더 콘도 길랑은 저 디체브라 어 말라나로 트눔다 디게지 모두 슈라 게지쇼지 아 다리는 어 다 말라리안 게시쇼지 응나즈다 어 그도쇼나 정무서약추
3: 그러발
2: 아니 추디 근데 좋습니다. 추디 나로래 딱지 어 근데 로래 자라카르카르 유미 언니 단데디 자라디 기획이라.
3: 아, 네.
2: 추잠 마임베 단데 추나로래 단나도 주 출로세 단다. 어 갸게 쉬는 쇠샹시리.
3: 그러발
2: 디제 기 어디게 딱지야. 어 디게레 딱경 지단다. 아니 근데 지 어 뒤도 뒤도 추제야다. 디게 기지.
3: 아, 네. 레슬레세 로. 나게 드리기 전에 지 추고기 단다 추 但 저거 유배잖아 가시 지키제다 절랑 오이 된제도 시트시나야 리로발기라
2: 로이라
3: 레세 니샴나 고츠로나
2: 레세이라
3: 글라게 트리 절라디 제프게 절랑 뒤엔다가야 지금 마트엔제 오드나로 쇼이라 아니 나제 바산 삼줄라네 다지 바르제기 니시디 글라게 탄다 트리 슈베 절라 칼이야 데로나 쇼이라

0: 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 진짜 난 지금 슈디라면 돌. 안 디고블량 난조 탄다. 다 자르멘 더고스라.
1: 좋아.
0: 디나로네 탄다 미치 아 디슈돌 탄다. 아 마이바 허스니 미치.
1: 아.
0: 그 디아 디 다 슈디 조스티. 정부 조스티.
1: 레스.
0: 디사르도 제샬. 디사르도 제제 탄다 디나로네 디디 저는 안도 디리샬. 디나로디 사르샬.
1: 아. 네.
0: 사한제. 다 탄다 Tene pa pa pa ching, ta saandi ta jaadi na ananzu chwe zay niya shuk chenpuri.
1: Ah, le lo lo.
0: Ani tene di zay shal, tanda ananzu hayang.
1: Le se le.
0: Hayang di na ya changmu chaya yogu zay.
1: Le se le.
0: Ina lakwaar du di zay shal, ta ananzu di kante lo re. Nyar za se ta nye le, di na lo le. Tanda nye lakwaar yungyo di na lo le. Du si di, di sing le ya, sayo shi tungu du si ane chelo chay mna.
1: Ah, le se le.
0: Du si ane na waas mdo wa.
1: Le
0: se le. Se di na lo le ananzu di shor di. 추저스 춘추인데요리
1: 아 레레
0: 만나저다 디르샤리 말라 나로네 추 차부차제 응코 나로리 요제 응코도 단단주 정무서 롱고지 와 롱고디 라고 잡제 응코 바 차부디게 나로 바 동진체 추디 당나주 직념아 보고 가는 두 추 찬다지에 세시메베 디능 시체제 그 추도 심베지 친체 어디 나로 학배 추 차부디 바 정무서제 두시르샬
1: 레세레
0: 나나즈는 주이나 머르단치면 그 망차 치출로를 주 다는 너군 제 너군 올이야 단단 주 삭사줄이 인지미 라고 주시 시발
1: 라발
0: 라고 주시 디네 주루리
1: 아 레세
0: 안티 딘디르샬 다 카징에다 추잠주 데토나스 노알 다디 양세양스 주구리야 이랑조
1: 레세레
0: 안티 디싱리아 싱싱제도
1: 아 레세
0: 디길이야 텔다 인데 주미나야 안조 디르샬 장무 차야래 라고 주면 두 채.
1: 아, 좋아.
0: 안 사월 안 자 격진제.
1: 좋아, 좋아.
0: 어디 양생 스토도 다들 줘야 되는 지리 지단에 개네. 주 지주버룰. 지개네 지주버룰이야. 디지 두구도.
1: 레스.
0: 어디 줘야 하는 거나 좋단다. 뭐 저 줘야 같이 매매. 주지. 주
1: 거야 주지. 어디에
0: 그 두 간에 두 스튜는 아니 그 나로 텔레티에 통용이라. 팀마체 하나 주다 나기. 직단다 뭐 저 정무 임배시고 두두잖아요. 답변하는 너무디야 같이 고통 배우고 고통세 잡네야. 주디 숙천부 구금도
1: 숙천부
0: 쉽지는 안디 돌아다니시고.
1: 레슬레슬.
0: 명보 제제 고단로도 주디야. 더디 숙유에서 세. 그리고 도스도 좀 고디네 수추도 텔리디게 돈.
1: 레슬레슬.
0: 안디 정말 잘 캐시 구리.
1: 레슬레슬.
0: 어. 안디 나로 있는 거나 좋단다. 더도스 바자 나오면 좀 쉬. 추저스리.
1: 레슬레슬.
0: 추저스 단디 틱심도 있긴.
1: 레슬레슬.
0: 틱디게 자장로 추도 조사리.
1: 좋아요.
0: 디 계시쇼 지그르샬.
1: 레세레세.
0: 나서 디시.
1: 레세.
0: 근데 디시 근데 연락과 디시면 돼.
1: 아 네.
0: 디가 나서 디리. 지주 계시면 다 재원치시리.
1: 아 레세레세.
0: 나 추차 더 차오 차는야 디 안도 디시어리. 꼬라체면서 꼬라체지다 꼬라충무시어리.
1: 레세레세.
0: 어. 디 꼬라체도 주디잖아요. 디 카치기리.
1: 아 네.
0: 다 나서 지주 계시는 그도 다 쉬운한지
1: 레슬레스
0: 디 양고로 총은인데 그 뒤친 말이
1: 레슬레스
0: 같이 도 말이 어떤 중에 디르샬 나로래야 단지 추조스 쉬어 말이 디나로다 다디 망차치 디스어리
1: 뼈가 레슬레스
0: 뼈가 쉬어야 디안 디 디르샬이나 정무 차야다 디게 야오도
1: 레슬레스
0: 디스샬 아 디나로는 건 나도 다 괜히니 나 계시셔지 가라에서는 뼈가 있는 건 아주 다 인지민지 디시고도 그 나로 추시어 말해.
1: 그렇죠.
0: 단다 주장무소야 주 격과 마티야디.
1: 추대로 지금의 수비나 방동이에 쉬어.
0: 어디 디양 양생스 제고도.
1: 레슬레.
0: 디지 규령부 마지막 차시는 건 아주 단다 디시야. 디다 추조스 디게 나로 추자다. 그 낙과 차주도.
1: 그렇죠.
0: 그 노비쇼면 아니 그 가르 낙과 차주리.
1: 아 레슬.
0: 나와도 진짜 뼈가 있는 아주 디나로래 아직. 다과되게 냐듯이 간점질 놓고 진짜 자루를 단단으로 두 세모디 재미내래 곧 잡에 술지.
1: 레세레세.
0: 무차치. 레세레. 추디 양생스 제구도.
1: 레세레세.
0: 디지 개체 쇼지르샤.
1: 레세레세.
0: 근데 잘 안 입으지 이기라.
1: 레세레세.

0: 칸 칸소라다
1: 라버티 차바탄 디르바
0: 어 슈크쳔부 있는 니엘 기나노 저 수수 바지 지레게
1: 지지 아 저게 지지
0: 스발 네 지 차스는 은신의 코직 배주 다녀오도 신크의 난로리아 단데지 텔레다 근데 슈크쳔부 유아차스나 연 두스 지난조 단다 두스 모레가 가요라 왜까지 연고 아 저게 두 직지나 그 난로 텔레다 치메디게 장시시로
1: 거라 차르지 요제 디 안도 난로기 지기 소소원의 직지시에
0: 죽어져봐. 대 난조에 다 지는 식 또 스카노버지어리.
1: 레즈레스.
0: 나 뒤에 나올래야 지금 치마다 텔레다 이제 숙청부 참나.
1: 계획으로 왔다 갔다.
0: 지 시우지도 전에 야면은 그 직도 거시네. 야면 뒤 직 좀 텐지. 아니 야면 뒤 시에서 단조 시고 간래야 좀 됐어. 텐지도 알아.
1: 레즈레스.
0: 뒤 계속 숙청부 뭐 숙청부 샤브다 이제는 하나 수단다 아주가도 시.
1: 레즈레스.
0: 거야 까지.
1: 啊，那类似，类似咯。嗯，反正你已经就明白了。类似了。嗯，反正你已经就明白了。类似了。嗯，反正你已经就明白了。类似了。嗯，反正你已经就明白了。类似了。嗯，反正你已经就明白了。类似了。嗯，反正你已经就明白了。类似了。嗯，反正你已经就明白了。类似了。嗯，反正你已经就明白了。类似了。嗯，反正你已经就明白了。类似了。嗯，反正你已经就明白了。类似了。嗯，反正你已经就明白了。类似了。嗯，反正你已经就明白了。类似了。嗯，反正你已经就明白了。类似了。嗯，反正你已经就明白了。类似了。嗯，反正你已经就明白了。类似了。嗯，反正你已经就明白了。类似了。嗯，反正你已经就明白了。类似了。嗯，反正你已经就明白了。类似了。嗯，反正你已经就明白了。类似了。嗯，反正你已经就明白了。类似了。嗯，反正你
0: 마리. 아, 저는 시우제약 중공부 주발. 아, 어디로 네한테스 너무 야고.
1: 레슬레스 단다 남주 즉 랑고크레 나로라 루비아기 중공부 송거를 봐.
0: 네, 시우제야디.
1: 레슬 단다 어 넘네서지리 아 트럼저리
0: 간
1: 담아드니 송고도 알아.
0: 네.
1: 레슬레스.
0: 예, 공준주시. 대가서 공준 말이.
1: 레슬글.
0: 하나 디샤 로규 링고침 내한테 두스레루리.
1: 아, 네, 어르시.
0: 님고 참나.
1: Less. 퇴균도네 직 다경기 도시 유야데 유역법치야데 개침부로도 갈라. 레세레세.
0: 다디는 디지털 틱틱지 다 등산나 다 체진 다 컨트롤로 슈크침부로
1: 와.
0: 소수지 다 즉 하모건 남산지 게지티야 데요럴.
1: 저발.
0: 다디는 약쇼신의 어느 수다 두고 다고 있는 소설렉스 학원에 야고도
1: 시장 시장 다 다를.
0: 간지 돌에다 조선 다 먹어야지.
1: 저발.
0: 또 배상하는 건 좀 말아 주는 등기 공도 쉬어야 된다. 디리 지주기 쉬는 쇠샹
1: 로발
0: 쇠샹디 있는 나주 다지 장마고 지 양생스 지 주면 정무자야 계유리 사과도 하나주 단디나 로리 로야 단다 장세제야 추딜 지다 롱아 스톨러리 제미는 그나 로리야 다과 마차다 안은 말하려 아주 경험은 제가 계시 꼭 가봐 차샹은 나주는다 말하려 정무셔 什么都不切
1: Less. 베네샤샤는 알아 단다 랑고르단지 로 주스 조도데레 단다 길라게 콜리아 슈베 시제 단다 주 춘주지야게 데데 시제 데 종원에게 단다 당부 고베스르도 제가 뒤주 나와 대담 다음에도 대체이 뒤 만한주 단다 니고게 미망 부지게 다그라리샤 아니 내 중에서 하디 아니 강습 락습 제야디 제목 호충은 야가 여러 봐 아파트 뒤주네 딱경게 도시리 야부지 여비나 제블로그 조선디 Yaa susi chun chung chi tukari la, ane susi langwa li dead soo yori rwaal ki la.
0: Zayi la.
1: Lese, lese lo.
0: Langwa rdo tanda namdu cha cha wana nga nansu di mewe la tanda ki la. Changmei tanda di jimbesh.
1: Ah, waru waru.
0: Jimbesh saayong duwa la,
1: punichi. Puja bush saayong
0: duwa. Oh, kuch digi li ya chan diri. Tanda tukul ta tukcha shiwa yori. 되게 직창한테 되면 아니 갈래갈래 사냐지 안 닦아차 되리.
1: 러바르바.
0: 아 단대도 주는 버티스타 다진이 신상스나 나서 대한디 출세스타면 계속 교리.
1: 아, 레세레세 클라.
0: 딱 먼저 디시도 참지려 뭐 다시 다 교름 부스타 배샤샤나. 안에 지리 지단에 뒤추트슬림 아니야 뭐지 격구격구 직다야 최제디야 토브차이니 아니 슈크스라면 교 직 컨델로르 모젤레 직 대우스라면 교차디도
1: 레스레스
0: 다디 교 카시엔 된저간 토디오
1: 아 네 레스
0: 자랑은 그도 초라마 심치
1: 레스레스
0: 이내레 코 뒤뒤뒤뒤레 장무차만 도자 최제디시라 차만 도치
1: 레스
0: 뭐지 다음에네 대우시라 메딩 교체리.
1: 레세레세.
0: 다 눈주지 담 다 뼈샤는 디랑은 나 모두 사브스 담다 닝부스 담 케규이스라.
1: 레세레세.
0: 어디다 우리. 아. 또 닥경 제임는 모두 닝부시네. 사브는 시 찍부디리.
1: 아, 레레세레세.
0: 다 닥경이 케규오리.
1: 레세. 계시 뼈샤빈 닥경 마체비나 나나즈 미지인 바샤시네리.
0: 제대로 우리. 아,
1: 차와 진주 접제 대나오마다비나 아니 로웨니제다 팀이기 내리치 바텐들라야기 니가 요리를 봐.
0: 제
1: 제자디 아래 제비나 오늘 그 계침부 시부도 섬기라. 에 드네 모티르길라 컨디셔지라. 아 단다 콘리아 아 디 트눔키 아 덴제스르길라게 나보니 떠나서마.
0: 노.
1: 길라게디 자네 모르시나로 쇼기. 당하나즈 튜주 직 랑골이야 소소 랑골은 딱정 집에 규림 나로로 춘음 디 자마자기 나와다야디 하장기 계침부를 시작성비 르바길라.
0: 제
1: 다디 랑고르짱 마리 다그나시 랑고르 뇨종 제베 규림나로데 자 유에다 메디 토도니 니체 다그르 발길라 디 콘제 침부주디 글라게 디 모조 양게 세브스나로 쇼긴라
0: 레슬레스 디샤 당나조 다 말락 눔가니란 디리
1: 르발
0: 한나조 눔가미체 눔 간데스가 오르스나 응고둑스 고래 유지중제 지중지중요래
1: 아 레슬레스
0: 또 눔가니란 건나서 나로디리
1: 레슬레스
0: 디
1: 레슬레스
0: 디 두스탄 놈데야 나롤 까디오 디슐로리아 다나 나스다 말아자단 돈데르 와
1: 자발
0: 스페자 두스탄데 되잖아 놈가니라 나로드리
1: 자발
0: 다 디노 나주 디르샬 아 다탄다 고온 쉐야 다나 나주 지주게 쉐는 쉐샹세라
1: 자발 자발
0: 야 디 장무시라 참어도 단데네 양 콜레경 기구리
1: 아 레레세
0: 말아지 차우시 참나 고 익디 근데 차우제는 기
1: 깜비스르 차도 깜비스르 시세 차도
0: 진 그 지 너무 결친제 이거 너무 결심나 자꾸 차면은 근데 안놈 다야다 직 놈 자야다 근데 이게 경기 그래
1: 레슬레슬
0: 아니는 나 좀 야 디르샬 직 트눔다 근데 근지 돌래야 야고마 주면은 야 직 겸한 차 근데 재면은 라과도 트눔 뒤도 제마도 보다 안 되나 양고 졸라 줘야 지르샬 경 지르샬
1: 레슬레슬
0: 나 디는 나 주 뒤도 학과도 다 지단에 그 체시 쉬어만해.
1: 그렇죠.
0: 지단에 지정네 지니슈버로리 지리.
1: 네세.
0: 진짜 더할 지단에 망치하지. 놈직 티고 개배하셨다. 내 자학디 요래.
1: 그렇죠. 네세 네세. 네세로. 네세로.
0: 뒤유기나 잘한데 유.
1: 아 네 네세 네세. 그러게 단단게 아 직 먼저 발참 좀 뭐지. 고지 쇼긴 그러게 디 대단도 이제 저지나로 나 쇼긴 그러서.
2: 只需冷铺忙那样
3: 点价只需早晚饮
2: 那就熊蓝头可以牛车里给的米东啊他可以先去做蓝米松啊恰拉东的可以米东啊可以东个新米我借求求你开港新途行不是
3: 推荐俺去金主就随了松子许呢做蓝点价他也热沮丧了点呢做蓝下东有我求求给您切的点价谈点别追续扩有机推梦托对鬼

0: 哦，生个来也，谈到两件内心性别，来前的呢，平常农村人体来讲，抛开农村去，进驻天地事业别，来前去，啥个日子是明晚人去，铁东学校去，啷个打工事业别，哪些来前的事？来前的出国打工趟，出国念书，铁了念用普通钞票跟土地拉丁收钱呢？可以打工说，铁地这去，现在可得新来为改接托呢，我这趟怎么就学个月？开的，其他呢？
1: 但是人家也不知道他们的经济。
0: 다 라다 이제 개변에 다 망고 지우러 와서 코 정부 차야 야우이자 코 망치 않아 놔줘 단다 자라와야다 뭐 체들 가요. 뭐 총을 해야 된다 놔줘 다지 근데 우리 강춘 단지 지역에 주는 강춘스러 콜로 나로 된다. 자. 디 강리아직 단다 텔레나 보스 슬리디움들 규름부 단도 전에 레샤. 딜레야 되는 디리가 나 전한다. 타우지.
1: 但要过去差不多的差不多的差不多的差不多的差不多的差不多的差不多的差不多的差不多的差不多的差不多的差不多的差不多的差不多的差不多的差不多的差不多的差不多的差不多的差不多的差不多的差不多的差不多的差不多的差不多的差不多的差不多的差不多的差不多的差不多的差不多的差不多的差不多的差不多的差不多的差不多的差不多的差不多的差不多的差不多的差不多的差不多的差不多的差不多的差不多的差不多的差不多的差不多的差不多的差不多的差不多的差不多的差不多的差不多的差不多的差不多的差不多的差不多的差不多的差不多的差不多的差不多的差不多的差不多的差不多的差不多的差不多的差不多的差不多的差不多的差不多的差不多的差不多的差不多的差不多的差不多的差不多的差不多的差不多的差不多的差不多的差不多的差不多的差不多的差不多的差不多的差不多的差不多的差不多的差不多的差不多的差不多的差不多的差不多 언제 지르자기라.
0: 레세 다 제장 고고 코리용 민정의 왕기다 담근아야 되게 좀 물어봐.
1: 제이나.
0: 레세 다디 만나서 다다 젤라티 소소치 뉴트탄 담근아 백업레 인지 미지 따고 해야 돼. 계급기 된자기 세시 르베.
1: 나리.
0: 아 전다 세숨 제베 지어 줘. 그냥 보고 지는 세숨 제베 단다 전다디 유미다야 되게 좀 물어봐.
1: 제이나.
0: 그래 슈비나 단다 모레 코르카 디나 근데 슈르다 랑고르타 조세 조부조 니제냐 임베 코리우 딘데지고라 아니 세소탕 균어르게 된자리야 저거 전부 유대뒤 대야 능중 자원이니 다음에 님분들 저 제시 삼기 좋아
1: 제일
0: 레세레세로
1: 라관은 저 라다 딘데 슈크 전부 침나 디 야우스메나 은 단대지 주면다 안데 개와 자신 놓고 박사티 두다
0: 레세레세
1: 라와도 카카면도 없이 사우지 샤선 정문 차면도 없이
0: 레세레세
1: 원정 년가 사우스도 제가 디 던지 지도 전에 양은 안 주지 공원캐보다 딱지 간지 좀래 털에 항상 공원캐고 있는 안 답답만 되어라.
0: 예예 예.
1: 자라디 다 고치단에 안 주 탄다. 좀래 털에 제시 넘겨 있는 제단에 숨기네. 탄다 담어저 지중계 계규리 계계버루리 알리리.
0: 아, 네.
1: 상카세 양자 돈락들이리.
0: 레세레세.
1: 나 디나로리 안다. 나 안 주 탄다. 디제요리야. 아 진짜 차지리야 단다 지중니 제 생겨요.
0: 아, 레레세.
1: 다데 나즈 디르샬. 다나즈 브레다 잡으셔리.
0: 아, 레레세.
1: 탄친 웨이시리.
0: 아, 레레.
1: 지주게 쉬우나. 대순교데 내가 관심 쉽지리.
0: 레세레세.
1: 다나즈 좀래도 뭐좀 망차리야. 지단에 딜리리. 계기면 제다 숨기 연제리리.
0: 레세레세.
1: 진짜 내 양직 지단에 제시 롬병원 제시리. 다 항상 관심 주지 검 갤럭시는 제시 롬병 땡게리.
0: 레세레세.
1: 나
0: 레세 다 가나즈 근데 쇼그레 튜튜기타 미시 타징가나즈 규메지근원의 쇼비나 안다다 킬라 콘의 쇼비 솜제네 제제 바라기 링콘기 세시티치나 로르치나 아니 디고제 좋아할게 레세 레세
1: 나
0: 레세 토제나 킬라라 무튜네 근데 쇼라 단다 가나즈 딱존 남규기 딱존 테네레 친제 딱존 치베 다 고레 남장지 요르발
1: 나디
0: 디퓨제 단다 킬라게 되는 철지 요제 라소바 모르나서 대소 소소 담가 치듯이 담가 체다라 이제 근데 근데 이나 그러게 단다 철진 우주 철지 요제 등 우주나 메가를 뒤 텐에 우주 세 총마송에 대야 양자 가습 결혼하 쇼인가
1: 네세
0: 단다 철지 요제 뒤 진내 만한주 뒤중글랑 고르당베 갑기 된자다 저거 개체부 유대뒤 재산 아래 뒤 권해지 담가 치하게 텔이야 세지 쇼하고 그것도 섬기가 네세
1: 네세이나 다디 디르자기라는 저 제단은 로니 보룰이야 제단 진다다 지기래
0: 가지야게 뒤뒤도 로니 와르게
1: 레세요 다디는 나 저 단다 컨트롤 초거 다경 단다 지주이진 보양 소처시라 로디 처리 디나로레 단다니 쉬야 단다 잘라디게 요마레
0: 레세레
1: 디게 다 소수 때제 디시규리
0: 레세
1: 단나 저 하고도 변하는 아니 님마 차보체
0: 쉬자 쉬자
1: 기딜람 저
0: 털어 감도도
1: 어 디감도전에 나 저 다디 지단에 나서 다 검 지단 없이 축축 생겼으면
0: 왜?
1: 럽지 교 말이.
0: 아, 네, 네.
1: 나서 전주 제시 지단에 다 카도 좀 제시 넣어요 말이.
0: 레세 레세.
1: 다 지단에 천년 무제 나가 나서 겨당 없이 겨다 겨주 부르리야 단다 차치리야.
0: 아, 네.
1: 인데시리리.
0: 레세 레세.
1: 야거디나.
0: 레세.
1: 인데지 디체면은 지단 로니나 로리야 나가 말이.
0: 레세 레세.
1: 나 다 지단에 단다 근데로 세우지야 되는 거 나서 근데 단데 나래 두스다 머스 로마로나 직념료나 때문에 하나 줘 단데 시고 전이스 매매 뭐제 시고라 좀 지레라 지 근데 나와 진짜 야고도
0: 아 네네
1: 근데 야 괜찮냐 나도 알아
0: 네세 네세
1: 하나 줘 시고 지야네 시고네 간지 돌레 근데 뒤 야거든요 되게
0: 아 네네 하나
1: 먼저 다 처음 제스다 냠다도 아직 춘주 정원 춘주인데 전주한테 다가 스텝장들이죠.
0: 레세 레세.
1: 뭐냐죠?
0: 난 자동이기라 직 디테가 유튜브 채비나 유튜브 채비다 직 담가 지단기 되네요. 근데 믹스기 직 근데 탑시스를 근데 열벨라.
1: 단이나 지단의 디 램바지고를기나 지단의 갤럭시기래.
0: 아 레세.
1: 어. 나. 디나로네 다 디리샤 지단의 차지려 검 지단의 업주제 개주제 제사서는. 더더 제시 롱고문도
0: 레세레세
1: 다양 관체에 약을 요리시냐 가지야 두 더더 디마라
0: 아 레세레세
1: 나세한 딘데 좀 계시
0: 레세레세
1: 디나로레 단다 나주 디르샬 기기 유안장 지라다 연지주 계시는 거를 당보지
0: 당보로 와디 어 당보지
1: 소리 나네 숨겨서
0: 좋아
1: 뒤 여말이
0: 레슬레스
1: 강글로 다 칠로 그래 단다 디나로네 잘라 뭐래 잘라 있는 나조 단다 카숨 소리 저리
0: 레슬레스
1: 다 어 딘디 뉘마 차시는 단다 디쇼리 어 다 지주기 카르도시는 연장 후장 디네 디쇼리 어 핑파시
0: 아 레스
1: 어 연장 핑파이 후차 소둑스 카숨 규리
0: 레스
1: 디나로는 가나즈 기그니는 딱딱지리
0: 아
1: 딩디
0: 레스
1: 단도고 약쇼디 라도 말레
0: 레스
1: 약쇼디 변차샨다 가나즈 뭐지 연장한 거이신 카쿠리
0: 레스
1: 연장한 지단 가고 단도 디나로는 가나즈 딩규리 핑파이시리
0: 레스
1: 다 렘바 디랄
0: 로발
1: 렘바지 디체면 렘바 디나로는 단다 가나즈 진제주를 단다 보시스시.
0: 아, 레슬레슬로.
1: 보시스
0: 신교시. 레슬레슬.
1: 진제자라이네 야 모직딘데 컨트롤로 제실 논전 견결이.
0: 레슬레슬.
1: 아과던 좀 매자리 호화세시라.
0: 좋아 좋아.
1: 디제 따지단네 나도 단다 로 입제 차자 망차시 모직 자라 망차주. 어둔 줄 제실 논전 견결.
0: 레슬레슬로. 레슬레슬 더 제나기라로.
2: 爸爸
3: 那个阿妈
2: 他能不能说出去 在这些店做什么事情才用的
3: 没事没事
2: 那爸爸给你 这里哪里 참전지체 잠녀샵出去 这块出去
3: 딱딱이 说了你 没差那么久
2: 没差当我妈的 要这次说的 听说没差妈别干了 下次看过去都 退免那么差了的 又说 Tile, nang baba ngayi, jiju langgo dee jie zho.
3: Chie za. Naga amra nga xe ya le, yung chen duwa. Mi chang me, ge ho nyung zida.
2: Riba.
3: Jiju langgo na le, mang zi dee bi le, shung leng de, yang zi si cha mong e seng bi.
2: Riba.
3: Ma se, kuyo e, ba zho su ya nyung si la zho zho.
2: Riba.
3: Naga amma. 창보시에나 나의 모르다니시라 두민도
2: 야구 크지
3: 다시나 아무니 지주랑고 대제조
2: 조조 지주랑고 대제조 알레고 안남 봐봐
3: 야 너 아마
2: 예소 겐근 청부 디지체
3: 어어
2: 대니스
3: 니스메
2: 다조 다조
3: 다조조
0: 几杯苦油苦养不烫苦油了把做千不迷味切场面几个了忙长熊的也不远来这个老母亲呢我真的是有瘾了来这个老
1: 디자인은 단단히 연락 와인 교대에 나서 다 지적해 주신 지동 지세래.
0: 레세.
1: 지동 지는 다 디링 나서 모지 당보야 로바야 시오 말해.
0: 라원.
1: 디리 메자다 자리.
0: 레세로.
1: 모리야 당불로야 바두전에 디서디 거리 깊지 보고. 아,
0: 레세로.
1: 어. 단노마다 디리샤. 아, 나서 단단히 지 딱견디 컨트롤러. 믹서랑 다 공리대가슬리어 디지 믹서랑 디디스
0: 세시게요
1: 말이에요.
0: 레슬레슬.
1: 너 다디는 나저 초라가 되시네 어디지야
0: 지. 아 레슬.
1: 다디는 디지털 숙제쇼징 나저 초라 줘야지. 단다 배샤션 모틀로 다 야지 반찬이 양참참 단단도 디미디미한 느낌도 나오다 안되신. 어디도 양 전화줘야 숙취시켜지지.
0: 아, 레슬레슬로.
1: 디나로를 단단한 아주 소취열일 때.
0: 레슬레슬.
1: 두시에는 세 동도 있나.
0: 동기라. 레슬레슬로.
1: 디소디 단단한 아주 딱 니만 뭐지는 건 아주 뉴니아 디시메베이.
0: 라온.
1: 두시.
0: 여봐.
1: 여봐 겨울소라.
0: 좋아.
1: 어디 차브리.
0: 아, 레슬레슬.
1: 딱 데르단 여아들이.
0: 레슬레슬.
1: 딜로 꼬리기 꼬리기.
0: 레슬레슬.
1: 딱 디차차는 길은 아주 니만 좀 단단 모르는 거 있는 거지. 졸라만도 제네 야만트에 제서야리 아 다데데레 야 디나로 서야요리 다데데 망자 지안직 답데우지 그래도 제시우네
0: 네슬레스
1: 다 디나로리아 다나나 저 독스리 di shio ni li ya tanda di shio ri na shani chi shani di ku mo chola zho ya ta kion shuk che shio chi shani di zho ru dar je
0: lesa lesa
1: shani di zho ni ku lo shio ma duwe ta yang jik tak tak tak ste ya chi me wel
0: la wala
1: di shio ta kisi di na lo shani kap zang jim ni yang na zho su su shani nyo che chi ni jik che sa chi so sa chi ni li yungu ri
0: lesa lesa lo
1: Tak ye se di logic da ne kaptan no je chiri dan yo ne ne yan chitan ne chi kyeri
0: lesa lesa
1: adi kyon chi shu ji tan da odi ri shan ne zo ya de shan
0: lesa lesa
1: lo kaptan no ngyo ne ko katu chi di se ro chiri
0: lesa lesa
1: ta di kan de lo ri na je shu ge ran shu ne katu pa yan si ra ta kyon di
0: ro ba ro ba
1: di a ma si ri che di cha yo re
0: lesa lesa lesa
1: di na no ta chi lo pe cha ne chi li chi sum ju je ni shu che le cha su ne yan ko chi lo shu de ka le ka ku che lo ba la ma ma che na na zu yang ji ma zu so sa ran ji che ani di
0: le se
1: ju ye shun qi dong ji se le
0: le se le
1: di ma zhe che ji da ro yang men ji di na lo ka chi do di na lo shan ni zo do shan ni ji ro se ri
0: ha le le se le lo ta cha la di ngwen ne xu bi na ta ji ko re ta kyo ti ti che go si ya ki ta ji mi se ki che shi me che ro wa gla ta di lo ma ba da de ne zu chou bi na ni TikTok yon tene le keja tine ta ya nyamso tene le chinche soka chwaya tene re shirwa lakila lese lese
1: ta tanda mangcha chino na chwe chitane kato chigri
0: lese lese
1: tabde u chido
0: rwa rwa
1: yang ko khas shikche yang di chaya yorikila
0: yore yore tali ta mashi tingsa
1: tsoe
0: komchwe kor chokburi tene tabde chido kato saab chi shir rwa
1: kato saab chi shir
0: lese lese lo toche nangila ta tari ki li zin tu su trabu che sha che zang kila ki jik kante shukre, nang tuli ya khasab shukwaya tante lu ayu.
1: Gila nga nye tante chush me wel.
0: La wana.
1: Chu odi diri shay gila, injim jiyang chu tante takhanda lo, cheshi lom shukwaya.
0: Lese, lese, lese.
1: Chu di kesi cheshi malam na fangdong ye si raka.
0: Ruwa, ruwa.
1: Ta di na jik takwa chaya ri, gyuma chaya ri, yamen lakwa tu di na lo le jik chu zo si, kam dhoya ta.
0: Ruwa.
1: Ndre nga nga tsabu dhul.
0: Lese, lese.
1: Injim jik chu di cheshi lom shukwaya dhul.
0: Lese, lese.
1: Tine nga nang zu tante dish me wel gila. 요풍치
0: 라와라
1: 눈가야 시고 고치매베
0: 바로 바트눈가야
1: 다디네 디네 인지민지 인지 나로선자 인지민지 자라 약도 국도
0: 레세레세로
1: 디 안지 뭐나죠 콘케스 제바 차잖아 양지 쓰르고선 갈래하고
0: 시자 시자로 봐
1: 나죠 말아나로 자라야 인지민지 부다가당도
0: 레세레세
1: 디 직부 다가시면은 나과도 기그노보다 간지 돌레직 다 겨타베 긴기 양지 다징니 스탄제 양놈 자야 서다 근데 욕도 타고 정도
0: 레세 레세 다다 레세 더지 체크라 아니 이 대리글이 전시 좀 다가시기라

지켄기 김에 중에 르바 낙부티 쵸르르베 탑시 디르베 테니 세소아리다 쿄기 소수 샬레 체베 렁주 센나 컨체스 틴저 체나 렌제 쿠르키지 남시 지기 강에 체도 망부 겹체 신의 밀류 렌투버 촌버리 이내 쿄기 디스기 인스기유베 틴저 체나 뒤신 독습 젠다 케바 카르도 아마 춘좀 시조 시내 랑비에 계슈 체제 체제를 침보다 락비에 청와야 진 체조 수치 아메 계절 년지 섬기기 속변한 장슈슈 체진 치미 렘벌 체베 락바니보 차키 최바다라 방된라 양양 치워르테 내주 틴저 쇠차베 우주 가르도 뉴네 편도와 가르요레 계시 뉴네 쿄기 포면 류디 제톱기 유나 아메리칸 쿄르 무로 체죠. 요쇼 요쇼. 니아콘네 믹주 땅나 약부 요아 마리. 다 멍시. 강다리양 아마 촌좀 섬기르 젠당 치웨. 몰라 주 심수치. 다와 가주송에. 다와 니숨 잠 좋아유. 계사 토부 틴제 징유 코르웨. 내가 쭉 초부 틴제 제 마요아. 다자 천수 기케 말라랑라리. 쿄쿄 총기난 국주 제바 마르베. 콩기 숭뉴 제나 지샤 쿄지 총진난 코체가 주시 대 최고 디디 체제 샴지 슈네 마티치 코니나 수치 용제 주부지시 아마 네 체샤네 치나 컨데스 섬기니 랑이기 자주라 농규 띵내기 나마샤바 치네 조게임베 육쇼 김나 빈지 요리 노부텐신키 카야 마체바르 조 미시바 아마 천좀기 세부 신기규 샘낭 베베 깨자 슈규 총지 섬기라 시상상기 냠난식총 메 랑키 또와라 칼리르 푸르신 과난기 치소 총총티 메 동심 요하치 딕버 상나 슈크치르 낭키 찰라 랑키 섬추인 엠바라 캉라 치진 랑키 차주 휴규 차부르 괴심기 메 카로알라 과난기 추구르 쾌기 아마라 치과 마사 내게 개타주의 강에 근처 시태나야 내게라 디기 용와 칭의인 시 쉐파르치 소소르 내 코로와 심바네 숭 디눕 섬기 니 기슈쿠네 아마 천좀기 매낭 무슘 체자야 메트메 남세투 빈기기 판조 손조 체베 모시네 니레세 디투 고라 용수 니마 샤르심바다 빈기기 자교신두 차교사 나르딜러 지워주가 주기 총무가시에도 냠도 주주 체바이 타마지는 지심바 민두 빈기기 되게 마신 내부 개발 길디 교내진 섬기 섬기 아메 강배 부네 능섭기 섬기 벼바치 아마 가르나 안송 섬기기 지숙강 부르 육배 살라 주배 기라라 토네 기첩치 남랑 두게 아마 춘솜기 락베 판난라 번유 겸니 지식 진 뒤바다르치 남랑샤 니메 샤차샤 섬기 고몽 바르쿨 섬기 아메 통기 민두 미기 뒤 낙양 제샤 아마 춘솜 심두 침부 무쇼네 개장 각 바르쿨 섬기 후르부당 전부 여장 랑키 삼루동 메신베 튼친 가르치네야 저기 지기 체네뒤 내 아주 표현고 심바 흰작잠 중지 섬기기 앙탕보로 진보 뼈발 쪼개서 조쇼 아마 춘솜기 로다 취배 시지티 섬기 흔톤네 종일류 섬기기 치띠 로네 대투 아메 믹수르기 치마 슈기 치신휴 겸에 마시네 짜유유다 나닝닌 자마도 리키메 타자 나 괜찮지 지에마도나

레마리 소모의 봄의 야구식지 진대기 급수 군이기 안조 라체스 내하 구지유 몰라께서 장만 임베 노부된진 라자 내가 충자 대다 제발 경매 아마 천좀니 믹노웨 그부 톡순 책기기 그추 송웨 초알 콤바다르 뒤다도 사신 책배 치신키 냠신배 심바송니 랑기 남도기 수여바타 취배 치 느제타다 곽바치 샘낭 큰심 대자 매바 세부신 신도 칸에 칭에 카시에 시에티 신키 일라 메 큰심 남이야 시답 매바 대비 나와식 차도주 아마춘좀기 차단 후강 동배 차차부 매배 제방 시티 마르 용수 마슈와 마르도 부직 차단당 냠도 아메 케낭주 메 초춥춥나 초구디이나 마침부 딘저 겹제 지치 교지 삼바 깨바 동조 열에 섬기도 감 성인 기질라 능이 니마 셔기리 계시 대기기 로마체나 안수 년다 마사규 가냐 용기리 대기 챔바탕 아마 춘좀기 심두자 림비에 시와르추르 대기 김두 뒤뒤 장자르 락바르 가웨 공무 로알립지 추추탁다 마자와르 되바다 주당 집에 이지 대기기 배주 망슈 체징 눈슈 와도 햄바갸갸 체네 선음 조토 떼네 메치베 아마 춘좀 콘트롤랑네 년다르 크둥동와다 메 이지 망부 텐데 초라당네 니만 남라 샤제 추추탁다 제디 초인 루지 제구 섬기도 감 시 크지 하장 엠비 시와르치 티투 대기기 믹체와르 제디 아마르 딘네 따올레 치 직장 슈기메 아마춘솜기 추구 대다기 추네 대기 준 각슈 인베 대기기 몰라 펜톡베 리와 지기메 대빈 대기 어귀 치신 주두장 심두 대잠 중메 웬디 타자 랑구 튠슈당 아마르 펜톡슈니 대기시 아마탕 쯔닝체나 남양 툭덥 메바 섬기기 신라 마시네 타자 아메 믹베트 쇼르웨 셈바 기부 메드 무투 마시아버시 아마춘솜기 믹 약부 메바르 로그럽치 로시에기 공라 가동 종두 치계기 멤버 믹 정구당 짜세부 임바 카지 클리바 대다니 칭아 롱와타기 믹체와르 용와리스 총주 갱과 카시에기 머시 공라 직림이 유디라 양자르 따야 팅직 체규냐 원디 정이 다로 특린다 조사 유미다 내제 면사체나 증민의 속배 튼진 진저식 탁주 체규 중내야 부총주 미창면 청술러 모롱슈와 조화시 아마 천송 기경 마족 중직다 최시 이탑 제외 가다직 본니 땅내 네마식시의 교배 메마쇼고로 네롤 직제 캐티 청술다치 랑기 롭다당 로찬시 청술라기 쇼팅 카시의 유보다 빼차 무학잠 제지 진정 마부시기 토하네 아마 천송라 뭐 약보랑 범마순 탈루키랑기 고전기리라 잼구기도 마도 소알링인가도가 지시 아마 천송기 칸튼 망잠 신기 유역양 청술라기 땀라 고아 말륜발 고전센나 가르시기리에 시 규십침뷰치 베나키기에 다리 급격화당 샥주 제발이나 급당 샥주기 지디에 고전리 청수라라 딱바르 모제테 고아약부 말륜베 민망부 체기 유엣덥 코 능규 하자징웨 디게 시에지 원래 알신 중단 뛰신 아마춘좀기 뛰베 톡자라 랜 덥초 체네데 시계기 면세는 균에유라 아마춘좀 서리시리 차구 유네 더둥 지체 고마 최바르 류토자 면세바 균미 계시 계란 조삼나 따잠 제바 친초 계시 면세네 계기 내시 자기 용기 유나 따주직 따초 이네 시 청수라기 슈규 깨자 마시에야 그 멤버 팀조 나월 조기 멤버니 슈글레 보아토 아마 춘좀기 청수라기 깨자 대다 직주 리리신 추구철시에야 추구철 따잠 제바 조 급격화당 샹주 제규세나 남신 로용초 계시 면사 초기유나 면 전부 키를 용초기리 제배 아메 초구주 칼 년규 중내
Nubu Denzin

0: 디와 마디 기우 수양미 탕구충나 디리 학버지
1: 다 줄람조 임바인 다 소소 이왕기 좌디야스도 그 심바 쿠장체야 칼라다
2: 수줄람다 진이스빈에라 마란조 페맹기 맨주기 냠버체네 세기 맨주 줄람기 맨주 맹기
3: 카레서에나 무고방네 고미시즈디에 무고바장니 뷔부 베게
4: 무고방마미네 끼뜨디니 중야게 겐조시 디나네 세단 줄람디 메란로
5: 람조 디탕 시지싱규니 듄토 튜르두탕 니수미
0: 로도 민발 중캄 최괴싱
5: 디탕 람듄티이 덴조즈
0: 디탕 람듄
5: 디탕 람듄

0: ᱛᱟᱢ ᱢᱟᱝᱡᱮ ᱢᱮᱵᱚᱥᱟᱢᱟᱨᱵᱮ ᱡᱮ ᱛᱟᱞᱚ ᱪᱮᱫ ᱛᱮ ᱡᱩᱠᱤᱱ ᱵᱮ ᱛᱩᱠᱩ ᱥᱤᱵᱚ ᱜᱩᱱᱫᱚ ᱡᱮ ᱢᱚᱱᱮ ᱪᱤᱨ ᱪᱮᱱᱟᱝ ᱟᱡᱚ ᱠᱟᱨᱮ ᱜᱟᱝᱡᱚᱝ ᱥᱟᱫᱚ ᱫᱮᱛᱟᱵᱚ ᱪᱟᱥᱟᱱᱟ ᱛᱤᱡ ᱪᱚᱡᱚ ᱡᱮᱫᱚ ᱦᱟᱡᱟᱱ ཁྱི ཁྱི ཕྱི
1: 若耶色同前点点子堂中康用起旅行中大所三千用几公康地堂起初期开背贴了蓝顿书那么天气他的天气年三十不提你本种龙清年轻烈红本种龙清起地堂西街列前地堂蓝顿西不提你
0: 当我那究竟那吃香的给了黄连松呀那些，但做起作为空气的这话晓得多了。
1: 是的。
0: 但俺做可能说老穷哎，我那吃香味呢，但小白小三椒嘛，对不对？对。他喊了啥中不多了。
1: 是的。
0: 小白他多啊，这两个呀，学过来做起，俺小三弟那来，他白的，啥中我嘛，对不对？
1: 是的。
0: 今天人民生活来说，人工看了第一年了，俺那白的，喊他得给了松呀，谁也打听这话嘛，我咔嚓不有这个，那家伙打听这话。
1: 是的，他做这个嘞，咔嚓不一般了，就明白的。
0: 我就明白。
1: 很多给那个松呀，第二多啊，可能听三音，但他就留住起来的，他是学的多了。
0: 是的。
1: 那
0: 大概用健身啥之类的。俺的这那里呀，可能从亲戚一边呢，俺那家里几乎这
1: ཁས་ཡེ་གསམ་ལུ་ན་ལོ་ལ་ཡ་ད་པེ་ཏི་སོ་སོ་ཡ་ཤ་ནེ་ཨོ་ཆེན་པོ་ཅི་ད་ད་ཤ་ནེ་ཏི་སོ་གང་གུར་དུ་ཐོན་པོ་ཅི་ཡུ་བི་ན་ཨན་པེ་གེ་ཅིག་ཅིག་བུ་ཡུ་བ་ན་ཝ་ཅིག་དུ་བ་རེ་ཨན་ཡ་དེ་ཡིན་ལེ་ཚུན་ཅི་ན་ཝ་དུ་བ་རེ་རེ་ད་ཅིག་ར་ཤུག་ཅི་བུ་ཤ་བོ་དེ་ལེ་གེ་ཁར་ཏེ་ཏ་བེ་གེ་ཁར་ཏེ་ཏ་བེ་ཏི་
0: 가래 찌다 지라서 니도 예지지 말 세세 자고 도스
1: 어 레슬레스
0: 통마르데나 아니 찌다데르도 와
1: 아 네 찌다
0: 찌다 어 찌다 지라 니스 예지지네 다 가래 디 세세 자고 고래
1: 레슬레스
0: 어 찌다데 또 보샤샤나 다 가래 가 저기 변데 규실레 가래 시아로스는 신린 기구미신 신다레 시에당 한 소리 고바 군중레 머슈 베겐데 바이 군상강데 르르베 경금 군내 냠제바 신르 신다레베 롱 시에당 부드마레 dēnā xiānwā jēngjūr tā bēgēn mōshū jēbā yīn tālā shūbē xīngdā rīn yānā tāchū tūyī xīng khūng jīgū kiāngkūm jīngzū nyāng dēnā lōnē rīngkūm yīn xie sūng bātār tā tsō dē kār xie gōrēs nā tā ngā dzūgī kārē tōngmā rā ngā dzūgī wāzāng rūpa tē rūwa kō jingzi, tarin jingzi du nejeje, ena kare nga zuyuki lupu shudarun gu ba, roa?
1: Shudarun
0: gu. Gigu modu ba. Zo xe yunga ta kare neta kare xe yunga uro sanita, gigu modu ba, nyamja neba, roa?
1: Ori, nyamja neba.
0: Nga zungu neje na nga zo gugu jidu, gugu jetu gore, gyundegi meji ina, gege jidu, gege jetu gore. Ina yang neshi te po yudu zanla, gigu jetu gore ma re.
1: Tama
0: kare, ena nga zuyuki degi gondu shubu nangxin, mingu ra lungne, xingrin sadu, xingrin sanita, ta nga zo haku uro wa. Xingda reng deba.
1: Xingrin deba.
0: Wa dindegi kare, chepu chawa. Chepu chawa yegi di, dindegi naza, 이문다 직등 거래.
1: 아니
0: 데다 냠도 거래다. 도마네 너수 등 거로와.
1: 제라.
0: 어느 속부이게 거래. 시작한 봐. 어서 봉외 봐. 아니 타마 타마다 발 거래. 계지다. 진지다 리도잖아. 아니 우대도 땅 가 버려.
1: 아, 레스.
0: 아니 리부 쇼다르 고인도 잖아. 다 우대도 우리 땅 거. 우비 지무 제가 거로와.
1: 와 제.
0: 직직 좀 고고 차인도 잖아. 땅 가서 이게 거래. 로와기 들 찢는.
1: 찢는 요제. 어, 레스.
0: 랭신 능시
1: 땅도. 지무 바뀌어 제 봐. 어,
0: 레스. 이게 매기 아니 거래. 우 지무도 가부 인도 잘라 타마딜 가르스는 또 아주 드러범이네.
1: 왕고
0: 어디니 이거래 옥당이 돼.
1: 옥당이야.
0: 어디게 내다. 뭐냐 되지 임바.
1: 나서
0: 나서 데이터 부 차샤나다 로중 로중을 그래 마요 봐.
1: 아. 근데
0: 나는 게 그래 땡큐 원도 제나로 포메인도 폼 포모 기여와 체나다 깨버들 틱스 마요 봐.
1: 뭐 진짜
0: 이게 다 그래 진짜 이게 나서 레샹.
1: 나서 레서 이게라. 다 내시도 난 예수 가 말발
0: 다 어찌다기
1: 많이 해야
0: 돼 맞아 시다이나 예수 겹제지 음지게 예수 겹서 그래 소소게 예수 겹는 뜻 대여서 나한테 나요 나 결혼 가라 예수 겹되나 대주고 말
1: 야
0: 뜻 가래 야 마치는 뜻 대여 어
1: 따대
0: 예수 겹되다 배대야 나자라요
1: 거 어디
0: 미세기 뭔 다와 되지
1: 아 근데 다 말해 주시 대여 말
0: 야 말이야
1: 그래서 배대 이쯤지 야 라지 알려니 마 파조 레데스 저거 기르지 와
0: 그래 야 마치는 뜻 대여 배기 그래
1: 돈 되지 아
0: 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乐子 이네 촉거에 내어 이네 촉 넘이 이네 촉다 즉 냄도잖아요. 뉴스 학벌 치워. 뉴스 학으로 나가도 즉 내용도잖아. 왔다 만에 다 치었지 나서 당서 동안.
1: 뭐
0: 진짜 이게 당고 뉴스 화장기 친구여 봐.
1: 티네
0: 이게 그래. 와창 리본에 야 글리글리 되게 니 공도 쉬고 내시 기질리 동안.
1: 기질리. 워리 기질리.
0: 기질리서 나다 당 나다 당제제 애는 가르쳐 고려 했으나 그 대도 고 말이야. 내지 대모도지 야 말 좋고.
1: 좋고.
0: 대는 배 나다 나요. 제가 때문에 그래 야야 이치 마마 치들이게 에 그거래 조약들이 내서 견주고 그래 학벌도 그래서 재미도 또 그래
1: 고모들
0: 고모들 또 뭐 이런 뭐 좀 작아서는 아주 기다 별로 소화를 병원에 신나 제 롱지 배경 숨도 얘도 롱기 내되네 가라 롱내 열도 공당 토리 당스 제제다 롱기 나자데 고모데 미시 당요래 당요도 나자 나요래다
1: 오르
0: 제 배경다 가래 다다 공도 쉬고나 지게 다다 아니기 가래 롱이 신내 되야다 가래 롱내 기도 자라 고모데 도어다
1: 어 레스
0: 미 참원이 기부지 내되도 소소 내요 나 나자 나요래다
1: 어 레스
0: 고 된제 기다 가래 고모도 세면도 거다 세면도 사과를게 나쳐와 다가 능신이 가라 토랭이 되어서 다니게 공도 쉬고 능시 뒤에서 속보 차장 구디 가라 즉 렌데비스로
1: 머지 렌데제
0: 다 렌데비스 소나죠리 저번에 있었던 속보 센서 렌베 넣었어요 다들 그냥 보죠 되겠잖아 그냥 될 거야 된 적이
1: 어
0: 된 적이 다 예 그 내식이 딱 된 거래 대세베 뒤에 다 님베 뒤에 그래서 나 아니 그래 계지로 와
1: 머지
0: 계지 되는 게 가라 진짜 레제제 글리글리 그래 쇼다 고용 거래
1: 보제제
0: 아니 변한 더 보자자 네 그런 민주 배제 나지 때달로 되잖아 배 속을 찾아내기 그래 미다요 되게
1: 집에게
0: 그래 파도 가지고 뭐네 있는 얘다 유엔 따고 되잖아 님제 여러 왔네
1: 오릴
0: 그런 말 겪어야 되니 그래서 그래 칼로드는 따도
1: 오르 와
0: 이는야 다 그럼 내도 죽이 되가 쇼유 되잖아 다 죽이 최고차 아니
1: 됐어
0: 그래 되지야지 요 말이
1: 어 됐어
0: 국제지
1: 국제지
0: 경금지야지 요 말이
1: 얘는
0: 다 도회지야 요 말이 티게 메게 에나 그래다 타마디 그래 슈다는 거 슈하고 그러다 맞지 그래다 망조이기 더에는 다 하고 그러와 나도 슈스도 다 슈는 신 국제제 아니 기구제 믿을 수 없다 진짜 이게 제제 안 타라 그래 원부 규제자 그러고 어
1: 그래서
0: 진짜 이게 다 그래 내다 님부터 어디 내리셔
1: 내다 님 어 그래서 다 내다 디는 사베 튜리아 길라가 슈하는 신 조오데 그래서 알레니엘이야디 그래서 와자네 나즈다야들 와이길라 나즈다야체 나수다야체 디네 게버체 등기 중앙능시 와이길라 내시도 닝부 체도 좀 봐 이번에 안에 수구 배드 게즈 강 차고 차제 로알 근데 게지 구교시 개고서는 미게 개비네 수구 차자니 보야 교야 된대
0: 어딘데
1: 로알 이제 그 차고 차 안에 짐신 가래 수는 내시 도르 신제이나 왕부 견제리 교리야 된대
0: 로알
1: 아 네 레스
0: 왕부 견제 차이 기베드 그래 닝부도 다 발리도 산다 왕부 견제 배 차이
1: 어 레스 레스
0: 산다 뒤도 기도 그래 서베드니 멘주 미다이다 하정기 계지
1: 모르
0: 디마도 되게 그래 쇼다는 곧 데려잖아 아니 지단게 가보자 돼요
1: 제제제 뭐네 나 재산 생계 수입이네 다 디크레스 네시 디직 네다데 좀 뭐 임비는 좋아 요비네 남산 그래서 맹알이야 딱자 제가디 계정 무슨 알아도
0: 봐 하정기 계지 모르
1: 다음 오늘 회원제 두스 대비 임비네 아니 림신 탄데 길라 소야 능시 제제 디 네다 좀 뭐지 제가 다 나즈 닝베스로 차비네 아니 치부시부 차사로 봐
0: 그래
1: 안 재산 이 진짜 삼료 나로리아 디직 당도네 네다 뭐 비네 남산 맹알이야 교과디 계정 무슨 알으시아 권리 있는 엄지라게 롱내 싱그리 내기 다디 네다 당 디크레스 지단 치차디 길라게 그래서 너무 주 심벌바 다 길라게 한 디지 디조르샤 길라다 네시대야 다비게 지 소외 나로리아 토나세고야다 온고 치아죠 말에
0: 다디
1: 디크레 인지미지 개간신도 집에 내던 줄 알고 네시디 마보야디 디간리아 스스 치아비나 아니 지에디게 간가 요마로 와디게
0: 그래다
1: 세상 길라 어디 토리아 지 야고 순으로나 시
0: 그래 다 드리 좀 아데 영화의 미유를 돼 어디 인지 인기를
1: 다
0: 그래 네시디 마요 영화 거 같아
1: 마요 영화 거 같아
0: 뭐 거지 다 뭐 거지 돼 이거 소대 그래 교긴들을 알아야 돼요
1: 그래서
0: 본도 쉬는 그 교딜에 엔제부디 계획 말아
1: 그래서
0: 교긴들 매 봐서 교가 계지 버리 교긴들 소대 그래 다 맞아 그래 칼라든 소 딕스 그래 주진들 주유버들 된요
1: 그래서
0: 또 칼라서 해야 돼 로아
1: 제가
0: 이제 된다 매봐
1: 그래서
0: 다 능식이 그래 생판에 둬야 기부제 돼요
1: 기부제 돼요
0: 그리고 조주제 돼 조주제 돼 하장
1: 계심
0: 당가 저기 내만 있는 거 주주구도 더 붙이는 보유다 와 있는 에 뱀미스기 그래 기프리도 동안 저기
1: 뭐 기프리다
0: 저기 딱 그래 뷰리스도 기프리다 그 공시 동안
1: 제시하죠
0: 다 뒤에 그래 닌지 못다 팀제기 그래 뒤에 누바에 유결에 들 즉 등산 삼을 당이도잖아 뱀미스기 다 내시도
1: 좋은 거 같고
0: 하장이 계심 버렸어
1: 그래서
0: 더 붙이셨나 다 그래서 다 된대게 맞아 된 줄로 와
1: 제라
0: 망체게 루중도도 나요 거도 와
1: 어르셔 루중
0: 루중 나요 되다 단년만 있는 기프리도 기프리도 다 그래 로그 로그 모두 왜 로그
1: 어르셔
0: 여러 로그
1: 로그
0: 바꿔 된 줄다
1: 다른
0: 시기 가지 얘기를 다 간이 간지 너무 수입이 있는다
1: 제기
0: 수입이 있는 티스 그래다 줘
1: 좋아
0: 기프리 투부 되게 디가래 개발 숨겨 지금 와
1: 제샤르
0: 대만자 배게 그래다 나중에 단년만 충주고도 있는 뱀이 막고 뱀이 차상으로 기프리다 그래
1: 진에
0: 가래 개발 소문켜고 딩딩성능 시기 또 초화돼서 자기 왜 말아
1: 제제제
0: 추기도잖아 소문켜고
1: 소문켜고
0: 기프리 따지네 에 개발될 거라 숨겨
1: 숨겨 두
0: 진에 가래 코에게 다 조조치고 니네 가래 개발될 때 가래 지금 소문다들이 추숨키기도잖아 기프리 따 이거 누구도 미세기 하상이 다 개집으래 다 들어가서 가족이 루중돼도 남하고 용하의 경제에 니에 들어를 쓴기도 다 지금 그래 나오던 말로
1: 루중이
0: 산지 다 ཁྱི ཕྱད མ རེད ཉེ གོང དུ ཤུབ ནང ཞི ཁ ཤས ཆུ ཡི ལེ མང པོ ཞི ཡི མོ དུ ཅུ ཉེ ན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ちょっと消えよな。何にもじゃない。ちょっと消えにそうするじゃな。ちょっと勝つ仕事は。ちょっと勝つ仕事は。ルジョンちょっとにそうするわ。ジェジェ。何しなったとか。自分まとめ、ちゃんとちょっと消えてこれから、とばるち、曲線類やち、マジってな。なんて時から、別、ただ手をまる。手続きでしゃ、消えちゃう。だそうでから、成就でから、いそうじゃ、消えちゃう。なすらさ。ジュランディの、ちょっと消えてる。全然違う。せだれば。で、いいから、ちょっと消えよな。何にもじゃない。ちょっと消えにそうするじゃな。ちょっと勝つ仕事は。ちょっと消えてこれ。ルジョンちょっとにそうするわ。ジェジェ。何しなったとか。自分まとめ、ちゃんとちょっと消えてこれから、とばるち、曲線類やち、マジってな。なんて時から、別、ただ手をまる。手続
1: 我听这些的就解释不，类似的多。类似了，谁给了？但管理能我那给了个一笔呢？但瑞内当这位的写着忙不起，我就难心不完了。但俺最一笔呢了，他推荐作业那路里啊，管理啊给了个送样能行给他，我过个写着的个应届生那年过呀的，啊，我过其他的能给作业那拖难些个，他写着忙不起，先过来的呢，开心不起的，求得多过去了。现在俺最先给最一笔呢了，应届生去，但瑞贝给那些呀，我过看嘛能够全部学会了。 每到一次，也不习惯了，牛肉了点过不烫；每次地基点不习惯了，地汤了点过；地汤没变错完了，地基领头拆新；地汤没变，每次的中寨领人寄养面。地汤里每次就拿着杂七血体盐啦，能用俺做回购做点血体养盐。地汤让给拉都有的。
2: 也巴尔多，大吉康利吃过。生意那么错，天地地塔难断，给难断，怎么学生不赢？天地里真给西皮青棍难看，俺王等子拉他，总这单这出期间，这是给不接应，连接修电价格。啊，看着了，看着了，
3: 兄弟，不用你打，对吗？对，已经你妈在家。
4: 中国古城有干么？
5: 通过拍给弹幕，是罗呢？既然真你得了些呢，俺就拿去。西班牙，两个结果机，除了我积极，积极积极。你看你，看你，看中龙青年轻脸孔，看见龙青眼。看中龙青年轻脸孔，看见龙青脸，他的街上面多的钱，我做给你。
6: 看见龙青年轻脸孔，看见龙青年，他的街上面多的钱，我做个人。

0: 김다남 초탄 선블링계 공감사 은안주 철신신 군용 지뢰고 치차추 표계 롱칭키 깨삼이더리 세나 신진 충월 가르치 나님을 긴신 리센서경 쇼켄 야지히
1: 표계 공감사 나리센서경 쇼켄 더스라히
0: 로 다시슬하고 탄 포미리아 철신신 깨삼이더리 세나는 김장록수 낭첸 그지 쇼유 김다남 최 김장록수 낭첸을 도구는

0: 我们的照片里面的所有知识概要。大图书馆里的，很多人拿不起眼镜，他们说，这有的得提醒他们说。大家点点，现在要单独买进。豆包，你帮我整理一下，这次我给你发的照片里面的所有知识概要。大图书馆里的，很多人拿到卡巴在自己的。
1: 신다 보고 되게 강로 갸중 양고 양고 같이 란도 또 스테니인데
0: 녀럽 좀 지구유 암라 나 단동 언니 갈해 시라 크기
1: 란 그도 있네 갈해 크기 갱갱지 갈해 먹여 봐 제보 가 봐요래 메시콘 냉은 좀 나게 차긴 드르지 랑게 들이 이제 야고 마다비는 랑 뒤람 호르차지 랑게 들이 이제 인지 민지 야고 싸고 거리 디카제 난게 가즈리
2: 랑게 다 봐르지. 보고야. 타가르가 디제 마다는 용도 거야. 아. 머시고네 이제레 조유자. 랑게 다 봐르지. 보고야. 멍멍멍멍멍 스타그럽 럽데위나. 보고 뉴쇼 그제 제제 아.
1: 머시고는 냉에 모랑리야 시세 다에 딘 모랑치드니. 다 이제게 더 봐. 각제 투수도 발레고리. 나는 이 고르콤도. 심 나감자 망식기기. 다 이제도 야고 용 말했음게.
2: 제대로 인제지. 이내레 나가암장게 소소영암자 신교 창물로 부구 뒤는야 도승원 대비나 부구 이제 당고 여자 셈나로리 양암자 만술에 체여 말베 아 랑게 칸에 딱 바르지 부고야 디디미도 피기디미도 럽중치 다른 가르치고 있어야 될 럽대비나 부구 셈나로리 양암자 용제 이제 야고던 그 파샤 돈도 암자 그제 용 말베 아
0: 이제 삼로 컵다가 나는 감자를 쓰는 게 건단이 대먹고 없지 지시디게 집다가 레버고 동경차 다가를 야고시다고 잡는 노주 망쇼기 다른 제 차오제
3: 밤은 미끼 이교기 겐팜리야 딱토 내시 갸시 체베지 그리르 부위 랑둥기 삼발 뇌지포 문희씨는 균등기 이교를 처리치비에 생각한테 人不行 이교 마당공기 남자를 교부타 대신 생각한 토마뇽발 교제 이교기 남바티야 배디 지수류
4: 考生应遵守以下考场规则：
0: 一、自觉服从监考员等考试工作人员管理，不得以任何理由妨碍监考员履行职责。他当不到新根本多，哎呦！对啊，弟弟，这个新来的也好辛苦哟。那老板拿了嘞。
3: 别等我那啥，他现在要骂他，让对了别擦嘴，他现在要骂他，让对了别擦嘴。咱这七位依旧提点出题，先拿了俺家他东来去，依旧给家长了过年的，他们依旧给这部天讲，先了三不西没穷。
1: 이제 딜레 다요 말베 머시콘 냉에 따바 랑자디 종지 디유 난 베트 심제리 땅에 디그스 직갈레 개워들레 라 이제 딜레 질레 담두
0: 암라 나레 호다 바다 제비 이제 던데 좀 봐 난 감자 시달는 게 라베나 베트 고나르샤 마스네 나래 되게 심부디게래 망부지 급대도 삼방 남자기제 제배순조 제 신금민도
2: 카메 카메 보모 오스 오스 아지 다랑게 보고 직장을 왜 맞대다 보고된 제 차야 나라니 파명원의 차샵이 내래 겐드 첨부 주어다
1: 이제 다 재능 예 놓아버리베
2: 인고충 장삼리야 오제 떠다 나란주 이제 마당 광리야 Nyal puku pasha je, ngaran su ikze madang kong liya ngam zhaji leje. So su ngam zha ine de, sim zhe ine de, puku ikze yagul rungu ya ge. Tab nyun shu chang lo puku zhe za, an puku ya, ikze dambe gub la. Tanda pomyo siya ni xin je, nam yu shen gyo de le, ma xin bu cha ya. Tonto sim nang liya, ku bu jibu dakara bu yubi ina. Ran sam dong da, ikze shita yagul yungu ribe. Ge zha changu xie bi ina. Ran ge, puku sam dung yu saka che me sho. So su, zo da ya rdi, puku ikyu ka zhan de ma ribe ah. Di zhe che bi ina, puku ikyu yagul dan tu ma ribe.
1: 人当人，咱们也闹不着的。
2: 哎，你的这四个妹子，俺也弄不烂的，俺让走。

0: 他们说是对不能行且不过女婿打了这边呢不过人心的喜剧的杀对我女朋友女婆姐姐啊你他们得等于婆婆想能行且一个心不得给来要我们穷且不过心里拿着说是的下有不让给这个人我那天的这些事情没事我的心拿着这些肮脏的不过将这活了三大爹不吧 아니 범유 다 샘난 로기 섬주디게다 범유 샘캄이 안 나와다야 눈에 용차샤
1: 암라 나래래 이제 야오시던 이 죽이 나래래 기난 수 창매 뇌루공 토로 젠드 성기
0: 어스 어스 다 범유라 멍우 아
2: 어스 어스 멍우 아 멍우 빨라 암라가 넣으샤 증마사
0: 다 이제 지게 나가 차체 도마리. 범랑게 지만에 다 심캄다. 니디가 뉴슈 마케르제. 지만에 바다 아메랄리아 다 이세던 뉴슈 제메요. 이내레 따랑게야 롭숀 호다바다 제우르다.
1: 에세 암라.
3: 부요람부터 만한 주 심리야 뉴스 시시 수년티 로종기 갈레마인바 파문남부스 포초르 규주 체비 남자기 생감티시 마시 이규스야티나 만추 시마시의 십시치야 잠시 이네티 만추 메즈치리야 땡키치메토 키시 파문남니기 렌니기 생감티 실류지타 가창의 진비 신차의 삼루티 마샤 토비나 포초르 심스 토비 마세 대외야 로디 박비 빙안이 이교를 카데죠 토비 로봅시 니시
2: 세부모 이제 가르쳐 준 집에
1: 얼른 빨라
2: 어어 야 빨라가 돼 우리 30세 이동 아
1: 네 빨라
2: 랄마심 받아 드려 돈 빨라 안 날게 진다 그래 응어 어 녀서 야고 제겹라
1: 네 빨라
2: 하고 숨에 장게 녀서다 롭촌 디니니 니자 로리아 퇴주 원 잠시 배주 담비는 제 담배 겁래 남자 직마지라 장게 신교 되게래 제주아 디제 직마를 하고 숨에
1: 네 빨라
2: 녀서 야고 제겹다
1: 로
0: 지지 봄지 빨라가 숨부 다 장지 지만네 아멜레 장리야 이제던 두다든 제 눈슈 제마요 장게레 후다 바다치 아
1: 레세암라
3: 파문니키 심캄 실류지 중부기는 보초르 대외 심체 치고되미 계시 김상기 고유 시부티 실류치 임비기는 부족기 이교르 처지 치비 심캄 대야 대외 뽑아탄데미시 용이 대양 같이 벌루레 초글라니 제외 경고기 젠기는 셈바초조웨 참비권이 람든 치바니 파밀링기 소호인 바르니 시바다시

0: 망조기 개변란 뇌지동위의 지게 침계기 내둔 십시의 탁주의 냄부채금 망조의 등의 야구주급부터 로디엔 규모 매바라 퇴럽사비의 당기 망조와 남조와 윤경치부터 또한다 바로 좀더 망조와 년남기 퇴다 충자남 림가 등위당 시슈기 퇴진을 지내 탐진치급마세 타르바라 디엔의 매동위의 남규루토니 망조와 년남기 유송 내둔 충자 주주체디 유송체나 딱지의 치겐 유부터 유송 내둔 탁지의 치겐 유바 개변라 송경치겐 유부지 망조와 최 용도르토부체니 당기 폐도 시경위의 문시 사진도 동급 주지기 총재 사진당 가지의 동급신 여산당 딘주 저균인 님진치부당 십시당 주지 주경지了 군대당디 윤남진기 주지 제배리게 남수의 투장수년 시림기 주지 뉴바 체로동화당 내둔 갤러 여규로 응과 타지도 체급 겐지튼규 체규로 탐지지급신 등시기 조경크로당 리그위기 체두인 겐지내부 크로급마세 rangrimbe liatun la thamzin cheba tang kongdwa niti cheba shirim la gundi donwa jiegi gennu cienbe nubat dundi riga gi genda shirim ni takjue cheba tang chungsa ni takjue cheni pionjong yuri degwe tang buda kongbe yunggiro jizuo gi kuryu sangbushi degwe shi sungbushi zengyur chego cheche pege lamgyu gi pujur sarba
1: Jichu Dixin Kangzhong Nei Yuwa Tang, Mei Yu Ni, Yunnan Xingqin, Li Jiang Chong Yir, Yu Long Zong, Ju Dian Chong Dei Tu Ji Yu. Ju Dian Tu Jia Song Nga Xu Qi Yen, Bung Xiu Zhu Xi, Chi Xiu Xi Ni Bei Da Xiu Ya Tang Ni Si Chu Ni, Jik Dong Gu Bing Nga Zhu Lu, Yun Pei Bung Di Zhu Xiu Yin Xin, San Nian Ti Gen Mang Cuo Tang, Nia Zhu Te Bu Zhe Wa Sa Mu Yu Ba Tang, San Zhu Tang, Kien Ma So Yi Tian Ni, Pian Zhu Rok Lam Che Di, Pei Xi Wei Jing Zhu Dong Yu, Meng Xi Sang Bu Xi Ding Yu. 三九七五七节培育冷柱及普柱三十七月南提领三桂北温泉村及徐彩年茫茫瓦起在我什么堂米里本地心错了两年前去修营日午头行冷不哭头瓦丁冷火柱头车位特进不去扩村堂免在三柱节结巴苦年顿柱切米里里加拉亚么结柱塔苦地养三位冷龙结瓦堂对面那次车月 三个月经济嘛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 路西城最来货操纵起这部书记路子东起他在金追批业送葬外面差点那浪地托找钱没接三桂班送不他况且电梅记马国有四些了做木族的提杆对于人物天幕找钱忙不穷葬顶着瞧不理年末来起金追马培育起个说过起牛毒鸡送不理继续具体来叫龙街前边三桂班立江重点玉龙总据点重点图角云配碰地足秀地大学亚塔尼斯处体内地塔这话什么穷月 丽江重点玉龙总据点重点等位去奥运云小兵去大学亚塔尼斯处呢据点了接送起阿雪塔推运人学去中国民马金追马去蹦迪西伊姆塔先前没交配前期有一天蹦迪西亚的接送不利据点重点阿里重嘴听言重嘴书记程学中去年八来一千了城市学堂狂陪了听松平牛月 大学亚塔尼斯处他娘托陪读着去穿问题帮不切续了技能给力巴拉空几所宁巴丽江托马子间西克恰流冲康托冲住南瓦塘各地队拉斯塔宁车沿了冲康月藏巴拉陪读当多见到上部西克狂了陪育了都别蹦地巴拉也有了电视前不他天天大学亚塔尼斯处他娘托陪了听你不提陪读巴拉及各地队陪读错外拆建哈江先别
2: 匡德伯格度娘托天阳独立提供民度及送穷协送不利大学亚塔尼斯主席据点温西包围田苏康多温西包围主席顾文月天尼云南行情创新图准备温西包围庞苏康几股天一不利罗勒出租内送米勒忙不具点去冲米塔罗马提醒内提来去忙错去罗达尔去图车推去里庞苏康提图车七百用个月丽江重点玉龙总据点重点等位去奥运云小兵去虽然提案子据点重点给罗出租里出云

0: 치게르 슈베 퓨리 빈든 함바탕 점린 사초카기 퓨게 롱친 생게랭게 공감사 단달랭게 추 생고초베 리첸디니 편종 롱친 년체리 콘기 치초 퓨게 리첸 중국 편종기 낭세 리첸 내초 유고 리첸신 나남송 얼규신 내초 유고 리첸나 텐종총와 가주치 나 리첸 조경슈케 메마조메긴 싱글랭게 팅상 강종 사투 사초 강사를 열투기 배발신 미남가 모팅팅기 준신타 천도 남발자외 매도기 최주신 남시 야구티급 당둔디 자주 우르신투 최배 총키네 마튼디 렁충캄기 최토 조난 박핍기 조환용류 제발조켄 미하자 망부요시 펩세 사천원에 타니스네 셰비기는 하세니 홀키 뚜룬타 딱지 초쇼소라 티게 켄덴키 조선 능유도 피디 총세키 초완용료 체스 유브타 양타 링스네 셰브이나 닝체타 토가 시즈라 소소 내창젠타 이토원웨 정충캄키 리추 진종 용료 제발 조스 요시 만남소 능구 레가 탄초웨 치촌낭 고코디 공예 쇠로 메베 미남기고네 셰브이나 투츠키 콤보지체 난체 자주 우르신도 츠베 총기네 마튼디 정충캄키 츠토 조나 바피기 초완용료 난디 치리 유고타 양나 낸제리아치 핍토비이나 今年苏国片到月月堂一年新看起地堂里啊片到千不有时年初有过里程起拿了书签错堂切了皮片仓面故事里一生拿若西书记堂特通切了皮狗让人起出名托单来给堂君土蓝牌土扩为面堂将问说能够满意不拿若西书记马赛过年年初可把皮不一年推堂南部滚土蓝牌起进驻电价铁了引起托南拿若西成归书记银黑牌土你对皮给撒切忙不洗了差不跑在切入七年
1: Ribbon

생겨낸게 다샴리야 열롱장부의 국교 첨부티 근저시 척추골이야 뷰리기 망추기 슈균연부시 유바티 슈구인 슈술리야 초고군기 중콩디 对抗人不起了 普塔婆母시유바리 普견부니 열롱장부타 푸니부니 생겨커부 푸순부니 랑친커부 중문니 마차커부 인부시 니시 역抗人不起이 푸탄 포모남 정리기 듄토공네 다니 켄츠 창마 차롱 중차외 소소 장고 템바야 체규리도 직딘 담베라 쿵간메 로라 남판주 미슈뉴 투수 겐캄짐 시슈바다라 켄츠 창마야 겐캄라 데모다와 친디 소소 통게타 퇴게 체로 동외 투르 법도 지송베 콩키 푸탄 포모시부 소소 럼부지 담디 초르 템시 젠부 열롱 장부 샤초타 중부 생계급업 높초, 랑친급업 장초, 중부 맙초급업 로초제 카소솔 송어시. 전부 열론장부 롱슝 격교 망부시 규네, 타르 공부 유토 레바타, 테르 리론 용소 모자 낙체기 겐바타, 사초 강사르 메도 나초 편춘 젠바다르 시에바, 젠댄 신탄 자탄 지신 김메도 지심 투용외 추네, 리기 속차타, 덥차 처주 나초기 겐인 지가 족신, 前面立坛, 四张右张草旗, 초가车不锁, 金中大围处, 密信别, 仍穷看了, 电木硬行图, 下车速铁轮昂, 拍信别各贴, 特定朝年, 차兵교마시, 열론장보로 추통화用为, 열론장보심了, 차兵교마디, 特定年用我者为, 직前呢, 年中部坛中文南, 通于谢期,냠디, 차兵교마贴, 客给年中部地坛, 中部通穷昂, 西七八了, 차빙교마티 케게 중부니타 중무 호초 야갈갸춘나 친수 시 준덤시에부시 젠부 열론장부 담티 퇴모타 엄처 첨부랑디 람센 벌럽 랑롱토 추워탄자 호초 야갈갸춘 초수 카교네 지속망 법친배 열론장부 국교 첨부티 딘제스 차고리 지 망주도 허중더비 슈슈 딘제치 역시 생겨링게 콘트남부 추유 센주바티니 열론장부의 초롱 챔피언 과로 모두 쉽 티시.

0: tiringi mangsong wo zhe shu ji tu zhe na, pyo yi qi bie ri zi ka ni le, yob zhu tang, ti bie guo tang, mu tu, zhok bie cui chui ji de zhu guo tang, rin tang guo la jie ba ka ni, wo zhe shu wini. Wo le, pyo yi qi bie ri zi ka ni guo, zai ro na. Xi li tar wi, zem lin yang zi ding du, rik zi pyo sum cobo tar yu bie, ta na, qi bie ri zi nam zhang yang, ha jang mong bu yu. E zhu, qi bie ri zi chui ne, e zhu ni, zhung yong zha tang, mi li gi ke zhu, mun sen du bu ti yin jin. 阿住了龙巴拉勒天个样子的心天呢热路给青阿汤刚过这位层次给日多出席冲冲天了天呢七百日子来不行阿住跟顿错东北天呢染一把汤给不错加不天呢路亚浪呢民那位一不加不天呢但一把汤三天加不天呢碰过瘾了萨吉拉拉浪样子个度特东阿住苏尔给娘说起我天穷俺没死过汤
1: 娘说穿我贴，气死了！撒吉拉拉生个汤，气阿面了，龙总汤，人总面死了。瑞泽天呢，他就弄错了错别，再没有其他心得。微商会计罗局长的那边级别，而住了老婆抢去下呢，哈啷我养些个面。我讲，罗那孙子媳妇这边，他就那么了，孙子咱们先进度别，你看，穷死人没那么多，怪不容易。而住这个汤多，经过了些各地级别呢，天哪！ mire gennam bendu zhuk, zhuk zhe lang nian zhuo guba tang, yang mire e zhuo de duen nian. Ga zhe ba zhi, mi zhi ge nyam du, nam la de di pang nian, sung wei la gen mi ni, da tang, pung gu, lu, ra zhe yi gurim da kya gui. Wen jang, xie nam ga zhe bi rin budar, nguan la pen za zhi, da tang, pung gu so. Cha tuen na yang, kya ga zhe yu bi, di mi, zhuk zhu nam zho na, yang ga zhe gyu kya gui. Tene, rang rang ge la du yue bi e zhuo gi, 讲到这呢，别人足足了人心虚呢，结果给欠短途呢，足足的虽然容人意了大不堂，老段足足你经过去欠短途中，你个哭出了，给钱足足了提不中结果去欠短途中，东落银边，而就脱个面，讲到的免了跑样容，换跑样容，经过去欠短个大人呢，大人是那天呢，给每个想我那边了，听起说说不堂。
0: 碰过来呢，那天呢，他家变了天气需求。他们租住了人不他妈月饼，楼给屋主在这下进行变了，对嘛，天气租住不谈，日租一呢，天气租住。前样，租住了，这边是下最新变屋主呢，说不了两位，天气里租住个没不行。月龙来了，唐伯别嘴巴谈，你把给盘门，送吧。等到冷气说，再得把哈将配送错不一万张。 日在天呢，对面团呢，他就从一把康熙，苏州说成勇美的性格吹动扬，他的月饼，全国扛了头饼，一路当团吧。日在天中共，团中三队，牛肉节运进这，妥妥没不行日。特别，这边日在过年就呢，特别是，家的特别，中国堂，广东康荣长安江西，两度贵别当年，早晚两度颠簸的去，没人谁说当季，日上能不能提咱们些个呢？
1: 啥到咱们路呢？他们点给的这些几个月，咱们提这点不着咱们些呢？特别那么胖呢，马上用个钢笔、玻璃、拉链，那么偏呢，啥了马上盘给，偏长猛用这个天了。特别这个不进呢，钢笔也别这个月容，抢我来了，钢笔也没人没给加过糖，羊来了，钢笔也没人没给学呢，加这五个月，特别那样，糖对哈长气味，我这家住翠中呢。 南巴朝西做过一景，咱们的这间景呢，颇满意。广东边的那么脆，别的这边肉在看你了，而就谈特别过三种不行。木腿呢，肉别搓一锤的带脚个汤，人汤一锅呢，我就是无疑。木腿呢，肉别搓一锤的带脚个汤，人汤锅我就是无疑。咱们两个肉不嫌烫着哇，别用肉别搓一样，我说单独六做的兄弟。 在这长沙，隔壁左右有人。当年，桥东右边，人就有些经营。周边作为车道，当年每趟行都找点行，到了店里，作为桌那忙不平稳。周边到了过所，闲来那边，在我趟打中几个月。龙王东厂人周边人来趟，敲个那座的车道，成堆的团人趟，人趟抢不点月。唐伯，作为主角，别人呢，中国那位美丽的车型引擎。 那我们内送 中来做起别错解性越别大所谓浪来样推运行不远陆剧给特点呢推个业主各不样卓越堂温家给苦苦攻击但对中堂所中了同情不起个月推一没不难记但对中堂所中起别浪人吹度大堂迷完了自动什么吃不堂但你推这个天界堂做一吹健康起月故作一没马赛三杯做一吹天命起月给所家行一行金追堂温家没住所的各不样你不贴心推月天界起归去对你不做你金追堂天真有些奇迹周边街边错街当天苦六给拆迁来出发新营三对能些的街边杂当给检查推运通通银边街对堂一对通为拿杂当给错几个月天明推荐先土着热内部错几个月杂当拉索堂秋地举边给送下去周边推荐名称为拿杂当内部起归边周边人心里周边错对以开局七岁存有的月在这三三年阳性加切为杂当堂龙库都内部切别决定去过去跟政治有切记开解人心通局约别周边大堂庄内南大人不住过样该在他的开塞切约大玄西文的宋周边秋索了电影做解别制作组周边连续切入新月给不破心那的孙别春节做你人力了王位大喜月不听你给别大了痛经不停的解决你大雅不喜月子明显了我们是解决他让给坚强稳定接近特别其实人意了大雅不喜月子听你人意给餐饮得不这个月推荐他点这人与对抗壮接不住人意了自言这不谈这话人意给大了点住十月这个月特别接不喜因为的觉呢出日做有能显大堂多些但你况且该学区别我不定不系统别的给制作组查卷忙起我大堂贴杆周月别俺最先到同意者贴的周边人类了全用你心中切子人类错抗色机电的周边大选就了高不月别其实你都你吧三百别月龙爹请问你别一忙最多特别气味忙随心的柔前边在堂出前边长两个前边技术组特别心暗等定了龙爹他就要找我堂龙的卡拉布啊听你贴这个出个做系统就把马赛蓝州王南两个通上主队书不一定把别龙的卡拉布啊你平民空气存就有龙的鞋别他念龙脸龙的就把他给一个龙马借来成为对嘴重要龙的鞋把开往可是没有三点金钱钱对嘴来可以人类来龙了变就把他他把图带引就不忍心了对吧龙鞋把你把对龙的这他的叫龙的堂收不龙的你所以为你先呀别给人类吹度龙的鞋比他人的没了瞧我蓝猪用我堂龙的托给什么但了瞧我蓝猪用为全队员别给老三东个闽南籍赞别大堂出力行大给叔叔借的罗姐嘛切出推出爸爸堂没出了天堂把这名为没那么的岁月龙的堂但你推梦门一边找我同事约景龙的村水做你给你决定度以前罗不结尾大教堂穷堂主给苏里尼龙的对于松堂大堂生给你你龙的灭给苏里尼的归月所家提大给天女穷你在堂中你扎吧大你把娘生给你输给村水一把对不起龙的媳妇你陪着去开业用贴度最近天你扎西别看样西度用前几个月大你周边三边做一处村大贴近去推人订阅孟西铁道安最带引周边每次开始处推别你把贴近你把身体切了不赢听我主归途你这几个但你没都没人我心把他听你这是一趟第一个村大吸引那么说完周围两把图那么你一把图大学年周归行给别听到六周预备个求给国内堂托不当预备没事那么说完东归月文家制作一普救堂推入一六军堂对内年端堂推荐新大的在位置八卦堂浪阔起第一次接不提国特美别配置适度优美文章萨加拉拉安心随军贴内部堂军情接行员配置给三边出位置人类给南端里安全到左人这边人类给出家忙不起配置迷茫给圣南内部堂关注军情给出给朗林堂叫我他们所有的协同咱们连给美丽新大堂之外建筑用展览名片都是培力忙做出新郎所不能送新前期所密集别清水差别人心马去给来帮月培力随军人类制度大也不是 레기 선배님 화장기 통남 괴구르 외비 미친시 인괴 대외 조배 지소 최도 로다시 화장 자동 최신 기니 미탕 최선 최신도 조배 핀순 관라 지지 섬유 로다니 조배 원의 시나 화장 건강 세위 미지 로다시 다디니 페이지 장기 상부 주수 유진 신태동 장기 최소래 교킹키 다티리라 다수 로다루 원진 지구에 조배 장기 로다 뇨송탕 미신라 데로와 소 미제바 다티 제제 체메 지구에 조바탕 대완 지지 제비 규림 최도 다탕 제비 점점 망고시 차요변나 망적이 담비 다윤네 신바탕 我们 예네 쇼구 시바탕 대이 세비 대인 고도 년랑디 강퇴도 살라 용민조진 대다체제 대이 양양조와 문진치기요 대딘 조바초 저고도 뜻은니 고르기 치라 깡비 타비딩도 이기요 강비 난도 되급 뇌비딩도 계시 다가 난도 원조급 니바 가가 킹키 보도 되네 저거발레 굽디 삼냐나 가딩도 정을 근조도 조미로 외견도 가동비 지원 비밀도 제세르웨 짐지 미유조니 다가 숨겹지지이 지당 달로 숨실을 레급 자주기지 균도 딱인라 룩지기 라자테메 대수지기유 지수티니 균딩기 지수 인비 최미지부이메 외견도 다이 자주비니가 하장첨부유 게디 샤주의 약본 마제치 다치 라브유 조베 노타니 야카 주전 딘네 달 로큐 라와 무진치 여진 타 도치기 사고지나 치루 미동와 대민라 다미세와 봉고론 배반인 대급수 규미긴 전부 사바 용와 점제 제진 신 전부 레급 김다기 상도디 다이 치소로 네버 미용와 타 칩세와 소치기 유 공세긴 점제 대다규네 조비에 따당 제동 스무창바 시도 투진 따당 따제를 송겹차지 권주 균투 로스도 차비에 곰승암 잼자 대다라 제송 지그유 광도변도 넘버 2 조비에 초유 최기 대주고 탕 린탕골 제바 제바 센주버시
2: 싱글링게 티링키 내초 유고 리첸 순점 당하시거니 리첸 십시 천국 난캔 최대변조 라타 조경 슈켄 민주니 탱계기 안초 리첸디 센시 남바 토천 나시거니 라 캐시 샘보보 캐랑 키퍼 유토 유고 내제 슈세 작전 내 개발 젠타 유고 키 최고 믹스 젠 야는 유고 키 신지 소 유비는 이토도 군니 내초 유고 시베 리첸리아 구피교 가수 슈거니 탱계네 무투디 디그친람 키 리첸 샨다 센나 유

0: shamla di ko jian nang de xi zhe yi xin yang jian lan ne ten jie suo yang guo nang shi
1: xin duo ling ge ni qie zhe zhong gu shen zhen ki ge ji jing ne tui le zhen cuo ge ni ni bei ding tu fu zhang yong jiong deng wei chi zhe bu tan zhe jiang luo jin ki niam tu zong zhi qie bei zhong gu ge zhe ren qiong ki zhe mo qiu zhi zhong gu tang ge fu ge pan bu mo suo yong zha qie xia long dong ki kang zhong ge ri gun zhen ba tan zhong hui xie bei ge ning ju dui bei ding ju ti ni zeng ling le fu ge tang ge gu zhe ki tui mi yi wan chuo xiu tan ding si bei nang tian wen ba zhe qie bei mei long de bu yin
2: 独孤天哪，一个解决于人们咱们却在吃，其实你东西给伢吃吃不提的呢。他怕着被中国人直接吹给，再说伢吃吃苍血汤，被中国人全体一起吃。他定给中国汤个，会给盘布用炸吃不来。人类给在这都人体，成员们是给给在吃饭时，也给开钱穷的成员。
3: 吃到啥的，断句给控制。
4: 地内查，
5: 最多点别贫穷给贫穷，地那些。
3: 三角路本地贫穷，三角去怕罪。
5: 三角路本地贫穷，三角去美容。
3: 他的建议三十不得力，贫穷农村养成良好，社会农村去。
6: 看看他的有些啥？
3: 三角路相对理财，三角路本地贫穷些不得些。
0: 新竹林街罗彩来街位爱嘴边现在开往甘肃去内阁六大的电白贴，今天准备在今年内送六大去格里下。下面楼梯过去，南端西边这里团住不来呢，另外从我这弄个是。新林街，今天我为参与熊安妮美术团共他集中甘肃部所，带着爱去罗彩来街位爱嘴边现在开往甘肃去内阁六大电白，七角来贴到这边谈。
7: 今天准备在今年的送六零大军不是，今年让姐姐罗彩来给为爱嘴边开往喀山所谓西段水域拖马田不谈，让姐姐她的六零大新北爱嘴家庭南路的线下十八谈，明天贵州城不谈，罗彩来给为爱嘴边开往谈，文根喀山水的罗彩来给为爱嘴边爱嘴拉家谈，爱苏谈，空心爱嘴店家谈，最近连美甘肃所的成团开往了，今年才军不是。
0: 新林街，今朝你到店面有资助楼，不要让这种东西侵占业主用占这个地，他啥说下？像那第一个天南端西站，一些杨家男的，没推荐人家做业务这东西。
1: 新竹林街，泥土轻装糖，几克了奖杯，只剩十多单呢。龙安村九阿八的白布切几杯，吉隆泥土泥土资助楼，培养员将给轻装药学用扎结果，他啥做呢？轻装药学泥土几对托用扎切下，用扎结果托轻装药学给推灭了，来给这不糖，恰个托干脆轻装药学给直接成年了几这糖，样杯加着白切的，基础给西北水三克白端不糖。 你吃不习，忽大吃过吧？他，将用几家鸡轻装去，轻装药学菜市中的轻装去西北做工的内部开进脱下呢。团结他，就是去西北、西屯、最多在店北，轻些散步，你们都转过吧？人看这月的请客去，切不是给电池点的困难，什么去几个三楼点不做的？轻装去西北做工，顶色不谈，点的用完了贵的当过吧？人看平面，你们这天做真做的，地位只用了唐伯的米不谈。 给女他坚持日期做的，金章来制度他，想不得学位来团洗菜汤，顶色不中呢。家己金章去三十块为米线切块呗，那些南下，体内用炸结果了，金章要学给推米点茶呢，洗净瓶，米色去金度配白洗白，贴不了白结给，用错两句切不汤接济，金章要学给吃炸捏烂点呢，金章要学给推米了，坚持切下。
0: 新竹林街，花花虫街区北菜头的配件新旧看，我是做下，下面铁锅一囊团，此时团住不来呢，另一座我就能个是。新林街，一段湖南塘平江三零年间，咱在什么塘，就是老早最多对白，花花虫街的北菜头的配件新旧看，我是做不是。三个月，许多什么新呢？花花虫街的北菜头的配件新旧看呢，平江塘后边来段熊猫村的广东老大团队顶上区别，刚才电视新闻了。
7: 也用说，托马对白，三内师兄谈，回家来段如何？托老姐送到这边，确实两种鸡蛋鸡，我在前期考究这个不是。新竹康铁，老张姐姐，那几趟可以按特准按那趟，团内的扩展全部团结，配件的规划，谈不拢没不是硬性。第一没有你，水军铁，超强限定铁，那么没不说呢。后边你把它作为规划，集团内面七八九，三队平送钞票成功谈，配件的。
0: 闺女名单外，干的谁的？三队团结领袖什么精神气息？归属全部是内部事。老张姐姐不再作为配件新旧看他，后边结合老子保留豫剧等内老个演了等内人，实际考究起来，师兄他陪着了。 lobda simju khan kheleje chonga siji ke tunjor sadu koyu tyu hobe tholom nande la de ne simju khan thi lomlin kha nyushu changa ye tobshu zeda durup chede yuan shi ta ye kap ye shunu phu jung ji ju kewan je chui be rimba thowe riji khejen choba gu zu yu shi seng lin ge ni du pe shi wei jing zhe dan ne long du ju tang ge ko wei lu ju de tu san la kesan me do che be cha tu tu zi de a zhe la me ge lu jun zin ta na wei yang da sar wei wen na shi jue cha che be chi be la me ju zhe lu su chung zhe cha tu ti pen zhong ha se zong jia lu gang zhi lin tu bi xia xiang la ti guo ye nang dun xi zhe yi xin yang zhe la ne den jie zuo yong wu zhe nang shi
1: 新竹林街他电机切归没有呢本中西位金追单位为东处为陆剧街追蓝的七十米塔陈述什么时候他切记突然三百本中机普的雄伟为没人类学校送给他军警铁机给到给百八位孙秀抗联文版切个地址三个被写到琼儿行呢他电机拒绝落水冲着车顶铁对目的呢不让军中人类他如果听铁作业切不他 本中丢个开进天作业起来组织男性不让军中他们错把他不让军中忙错与贼康提醒习子冲击南宁中人类他与国聚界给娘们这套你儿跟苦我写一把他提案不让军中他们错别与贼把男他南宁中陆琼起别他们错别娘们入给车顶起给苦我写着车顶开地图我不娘们追起这样你行接把他对呢 刘青不松起来呢龙洞起陆剧电别阿杰他们人类给种子他车都给陆剧什么呢孙娘特别啊车顶切月阿杰他们拒绝不给人难给可不许归暖给俺呢军政不错了没吃他老林给别端接不来陆琼起别罗马南给顶出的表给批信陆剧云人电别他们拒绝给人们有点呢强出表过呢子母娃给他选松起见二十下不他他把图子母为米娃王米图抓不行呢 陆琼车顶不出随军去门别把他给不论不提醒看着切过擦动阿瓦里边这的寻不没别安呢他们南大去给路库年薪接不提的铁顿切不他他把图门别设对他给路亲别说阿杰他们随军去可得他都住枪弹那拒绝去出在吞别国内车顿切不中华美日给陪军随军人类的你抗中杀头路及军激进国亚人为大大的配给着行不他
0: 미름네 자자 구주 코피에이 뒹뒹토바타 니도데메 뉴쌩알레 로프트로메트 라보 고 추동 예남 야나 겐주 숨제겐티 숨웨 두세티 자자 숨칠레케휴 시도 총어시나 레슈 투세 토보 유드니 변조 라시 로블링키 나토 넘바타 세토 넘바 숨제티 소종 제다 초 요네 캡데 당와타 조휴 로블링티 주베 베랑조 중 로프트 초베 셈바 니제쌈 지규 토네 lobse nyamso tha shinden ba nyamso che de lobda tha khele ji zu ti ge ge nyin ji lamlu cho yo ne la ta che bu shi la ba tu loblin ti pab du ta se che ba ju khele ji le me che bi go go da che le tha lobse gu ti ta du li ti che de lob ti ji nan de tha sa ne ji jwen dang che shi ji tu tham sa tu bi ge le che ne lo ma le shu tu che to ru shu chen dang yu shi xian ya ni dong jia me ni shu lo chun tu lobda ti tu lo nyam ti ding sa tu dong tha 所中其他三对七八所中其贴贴切了动画这句人最简单每天吃这台切动画怎么样其实我先提所中七八台连续新旧七岁接着出去来给我接着说八台擦了两根说话说的南站连续图这的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
1: 你们老些人，培育着来是看见谈餐厅见了军队规定当晚谈对呢。 因为路线人培育着来是看见谈餐厅见了军队规定当晚谈对呢。 Tina, Lhasa Gagule Kungi, Zhongni Sanza Dibzuki, Zhuan Dongki, Chirshi Tungu Le Guide Hurda Dangwatan, Rangyong Jongi Zhiyu Ditsantan, Zhogleki Sotsa, Tishin Sinja Nangzhen Kileje Le Rangguin An Zhiduki, Kundo Kuki Zhogleki Sinja Midangwe Nechuitan, Nangzhen Ki Guiku Nemin Tito Chedi, Nebele Bule Ngosin Kurim Dienbenga, Nangzhen Chiguru Nushu Yugu Kinen Chesha.
0: 新的鱼缸品种延辣鱼缸及鱼品发展各同志的业动来给品种的念头不再脱为偏见的了不绝中国新的鱼缸品种延辣鱼缸新连接定的三角滚的滚种设备来自学生大和小姨来自的总体健康南京此人王大拉塔是不是千贵南京不算这么多垃圾
2: Penjong Lungchi Nian Chi Li Kung, Pege Lungchi Nian, Tan Lungchi Lop Chi Li Sin Shu Yin.
3: Kidding and Mutuja, Jide Tungi Juju Golaya, Modu Shu Yin, Kwanga Shuba Nunshin, Kanda Di, Jidangwala Juju Goldi, Modu Song Simbarwala, Tadding and Modu Shuagin Nansi, Nibet Karasana, Kanda. 记得吃到了就不过了呢我的书记看到记得吃到了就不是明天的我就开办扩展店主给那么低的所谓明天军心节我的呀母亲节明天的大节我的书记月提名给民事党现代人读啊看到这个看到记得吃到了就不是的是呢过了呀我的呢开局可写就要的啊了开局提到看到的是呢唐不 康的记得吃到了就不是了不得了，等你明了呀，提到了说话的。康的记得吃到了就不过给被忙不及，俺做出去六种七八双的搞不了呀，我的双十不得，提前给国别玩个的，解决别个农村三八八拿了天水咱们就输不赢了，俺的出去西北搞不了呀，那康了云店全俺外西北都不谈，大家能信个？
4: 康给大洋关松呗，西北都不。大家能信给康给民心关松吧，西北都不搞了穷哎。康西北，康的提到苍马老人呢，记得吃到了就不是完了。电视不拉就输不赢呢。康的电视团的记者我记得，瞧我堂，大家能信给云电刷给开巴的那的，要么呢电团起码提，给你吃到康一吧。
3: 电白两把顶点几个呀？那扛着记得吃到了就不是写不得。俺做白咱们书本人呢，白那扛起三把坑的大高啊，白几个呀？恰村写不那三把坑的大高啊？提谈到基础都写不完了，书堂输了渔民的没写完了，完了扛起三把坑的大高啊。 大气云电堂乔瓦索给开发季节其他我送我的完了送户过来，等你前面搞了呀？天里大气穿过谈不拉我都不叫我赢了，他们扛的基础都写，去云电堂大个能行个乔瓦索给开发季节其他大个穿过谈不的我送我都不，现在俺都白想了，扛给云电家族大事吧，云电。 家族大的设备的输了药嘞，谈到基础都写不完了，前面搞不了呀？那去云电所给开发季节，天里大个新衣谈不了哦。云电家族大的设备新衣又把的输了是呢，大个新衣谈不提了哦，是大个新衣其他姐姐我送我的不，也别吃想这个的，扛给制度属于唐年吧，天里扛肩靠外中了哦。 基础都写，其他康健康外中的我也送我的不，咸阳边呢，康给三八三星点吧，天里眼开了将呗，自动提饮食吧，都不完了，空都送我能行，康在几的我点去云电堂，大个能行给吃我说给开班姐姐几天嘞，其他我也送我，团点呗那么低的了呀，那康的记得吃到了就不写不得，第一呢。 강그 죽지 시에벌레 치다그 낭세 니버디니 다 숨바디 카다스나 강다 치외 튼댄 바 죽버 시에바디레 강다 치외 튼댄 바 죽버 시에바디 컨데즈레스나 마주 팅아양 모두 송스머 능시 추어세디 컨데즈로 코고레스나 이민탕 유메 양나 방역이 점주자 근데 유메 양마나 전에 강식 시도 용의 치도 주어구의 전대받는데 지금 야이는 주어서 시험을 봐라 다 다르게 강다 치워 전대받 중배 시배급기 주어 대받 주주 태야 강대 이민당 당은 신기 유메 내든 강식 시도 투버 용치 소그 치려 야이는 요시하는 야 주어구배 전대받는데 시험을 배치차샤베이나 배나 나도 골바 강세를 써봐 당은 신기 군전 강세를 써봐 미 강세를 써봐 숨주바시나 대의 고등 강시바드부 배치다가 나라 중에 다 강다 써서 골바탕 군전탕 당은 신기 미 숨주바시배 고등 강이바 써 교시해라 주어구암 추월체배 전대받으 와라 남바 딘디에 야이나 강다 추어 댐바르 주바 시베데 다 팅상 나도 추어 댐베 남발야 차존이 시베이나 군젠 강 시베 더뷰 탈라야 이나 치다세 주발랑 안도 개개 난게 원하세 원하세디 자제 추어 댐바 지금도 와라 베나 고바 강 시베 디지레야 라야 치다 딘데치 원하 딘데기 다 딘데치 야미리기 이기나라 유베 다 딘데치 야제 되는 아주 팅성 비유나래 폐주 지구도와 뒤에 가서는 치워 댐베 남바지 그러라 다양 폐주 치료 현실 양만나 치워 그루 현실이 컨데데스나 치워 댐베 강디 지라 팅성 가서나 라양 지두 그체 치워 댐바 주베 다시 자제 베나 군젠 강암 시버더부 남베 토네 치워 댐바 주베 양 두가라 동주 가르스는 참마 주어댐바 임바 강시라 주어댐주기 남바 미직바 중어샤다루발라 나대대나 남바 테다 강시 토네 주어꼬부인의 머집과 여마리 성도 디나 강의 죽주 시에벌레 지다게 낭스 숨부 테다 꼴라 모두 슈버디 예 샤나양의 모두 슈에게 낭스 니버디 가르스나 지 죽주 꼴라야 예
4: 新建那么做公共上当代天朗最新新把天呢平种龙金年轻列公培给龙金给龙金六七列前世列前地能平种六大前面给人七木瓦七零多吉拉年培给人打坠日别过了七零南西月别三南有秀
3: 자키구 지시베 자주얼와라 지데디 랑짱베 네거로 야이나 베나가도 두준디데스 페주당으로와라 테다르 숭베 균젠지 당하는 신게 롭종 치베 괴든지 시베 더부 균젠탄 당하는 신게 괴바소 치외 튼댄바 주버로와라 랑짱베 네거로와라 로알라 시앙 가르스나 양제 두베도제 라그 제베 준베 왕문 나르야 셴미 딘데 주발라 시디 레다 칠르지 딘데 숭버데 양제 두베도제 라그 준베 왕문 나르 숭베 셴미 딘능시 시 데 레다 치남기 야다르 로알라 듄데 조에 예수 탕 양메나 두루 댐버 능시 자외 단남바 가르두 르스나 지시 지데 지레 진짜 지칠 속에 남바디 두바데 난 남바 대달 두바 소스 양카데스나 덴제 퇴야 미지브데 덴바데 야마나 퇴 미지브데 세도 주바데 와라 다체다 샴나 양안즈 대다기 코든 덴주기 남바 레데시 롭종타 모두 슈기인 지제 체 대다기 고든 덴주기 넘주디 타치마지 신배치도 안주 다르대야이나 초두기 빼직샤네 이십 오드치두예 샤마 나래 자외 빼딘대지 내 자지 세모본 남라 대부 안네 팀마 직 로기 예 자제 퓨가 룽디 세모보 남기 센도 다 뜹디지 겨나낭 슈기 또 가데스나 또 미유양 다 샴나 나도 치데 테다게 튕기 주드

0: 창고베 튕기지 땜바데 에스 다디이나 양나 지강이베 나나 땜바는 신 육바 체다 롭종 치베 종득이 셈바시 게투버 구글에 야마나 자주 토하네 좀바 텐두 균기 리베네라 종준탕 준주 당도 림베 저도 미베 뚝슈지 깨구구레스 시에버데 아 양매나 지간 숨벌레 때문에 신 지레 까와 제베 튼 떡치 시에버는 신 수치도 롭종탕 롭종치도 깔레 티달 야구베 튼이 양매나 닝둔디 신나시 댄체 튼기 이내데 원주 차긴 티다 강룡시 둠나니 마신베 진네 마신베 시자 메스 에나와데 와라 체장 티다 망이베 튼댄바데 와라 양나 로지 구구데 양마나 자주턴에 둔두지 제국고 요래 양마나네 수치도 깔레게베 튜닝디 신국 요래스 티다 강웅식을 땡제 되네 주라리게네 강웅식 장급에 튼디 땜으로 와라 제장 망해버래 양마나가도 대신 현식턴에 슈버이나 창급에 튼긴 티다 강식을 땡급아 와라 세워레스 시네 디그르발라 더드니 쉐베나 종드기 로 다가는 신기 자주 타는 준주 예바 양나니 지치도 까와제베 튼 까와제베 닝든디 쉐바서 중나니 주다리베네 지식장 장나 마시메 요마레스 덴바르발라 체다 지강 200급러 중에 찌띠 시바티 망해바 루알라 망해베 튼 덴바르 주바레스 겐 통과를 멈추게 대시 교회 남바디라 군대 유바지레 나 샴나 양아도 지강 숨벌롭 좀 슈군다라 다 지강 숨배가도 근데 숨을 배스나 지레 까와 제베 튼 떡치스 러와라 다 지레 까와 제베 튼 떡치시베 지레디 능구강도 폐지 지두자네 지치를 써야 된대 시행을 와라 지치를 써야 써버 시행을 와라 지치당 지치를 시소하기 고든 땐주당 남바 나버레 빼나 나도 찌레 두 디리펩삼 찌레 두 테다르메 시바더보 균젠탕 괴바 미유소 댄도 죽바 야마나 괴바탕 균젠 미유소 세도 죽베 튼댐바 딘데질라 시에브르발라 제장 찌레 시바 티 누바디 댐바데 제양 괴바 균젠소 강게 체도 딜페바 이미 양마나 깨자 체다르 슈베 고바탕 군젠 강 임베스 파르라 추어구 얼발라 파르라 추어 때문에 봐 누가 딘데지 토마 딘데지를 야이나 지레스로 얼발라 다 빼디나라 지레 까와 제베 튼 떡치시바 빼디나라 중에 지레기 누가 근데지 통을 요하다서나 미순의 시기 다 차와 근데시 제바 이네 고바탕 미유 군대들의 땡땡이어봐라 오나 롭종치베 고바 강이미 리베네카 롭종치베 유림낭라야이나 거둑티달 용고베 고바탕 군대에서 강이미 아랑소스 소소르야이나 당도안내래 주어지 꾸여제 티라 미소스 랭양 맨다워르 토벌와라 토바디 능시 롭종기 치도 까와 티더부 쥐베 튜닝디 시나 이네 조다리베네 강식이 시자 징네서 마시마 요마레스 땜바르 채버와라 제다 금대 티다그 왕게 공두 시에버 능시 지디 로탕 준주 돕지탕 지레 까와 제베 분덕치 시바디다 까데스나 조다리베네 강시신베 문두 차기 임바디 떼네 대다 창마 둠나다 알라장 튠진 티다 강시 두벌 규버 이나야 타마타마데 지강 시벌 땜베 드부티 땜땜 툭그레스 땜낭으로 와라 리젠 디낭라야 지레 튠지 죽주 시에벌레 문두 슈바인
1: 단단히 비진키 치즈 줍든 닥다지
2: 까망에 생규루
3: 생겨남서 공감사 샴르디안의 까망에 생규 녀전쇼킹 게스지겹 강시를 리창킹 Kesan, Zhejiang Xingqin, Zhou Shen Chongqir Ta, Ningbo Chongqir Tu, Letun Dexi Nengab. Borqi Cangso Ta, Kechi Nguyso, Chepso Nyumji Letun, Yabu Chukdi. Tapsu Gen Song Ta, Xichi Nyumji Cuijin, Chegui Nubuji Chirudong Ta. Tuanle Kuarji Ta, Kuajui Kuarji Ginyuxi, Guntui Chirudang Kar. Borqi Cangso Tungkong Guji Kidini, Jun Gyo Sudanhe. Kongbi Tang Dinja Ti, Gen Song Nudin Chegubi, Nisong Natu. 年前山西行前长个城街清源从山西通州草坡卢生口到水里市参与公司第二圈塔瓦斯巴克集团建团内明日西面策新新闻媒体给司机给抗议列举当街操行做不塔拆给牛西部早日切片基地部塔人群通控部所参谋忙报天拿兄弟列举当街切给银行基地部部长宣布杨伟林去 Kaysen, Kaysi Jigab Kanki, Sengyur Xiongle Kang Tsokpe, Sengyur Jimcha Tsongde To, Tapar, Gyeong Ki Mimang Nye Dobe, Chikya Tang Gupchu Khochu Ta, Chengchung Gyele, Zawai Jinbe, Chimgyur Top Tang Rabo Ta, Mimang Nye Dobe, Chidun Tang Chengchung Duyle, Turim Chimgyur Top Tang Rayo Chi Songto. Suchinbu Ta, Gyekep Piyu Ulin, Kaysi Jigab Kang Xiongyu Ulin, Gyekep Siri Dawang Ju, Gyeong So Tsong Nyam So Chiki, Nyam Ji To Dado Dane, Nye Do Nyusa Chulor, Kele Chijin Chung Sum, Nyam Ji Ji Tui Ki Chiko Bi Gwebi, Lang Chi Dun Huyub Chi.
4: 三个月金柱也进步内先到七百星呢第六金的汤部内西边牌让街头亏空绝内就续七天每天通油你一个松西松一趟成穷七四不天推送不来亚青一趟成穷七八日吹熊狼局内就续七天绝不每天通油你一个叫松趟成穷七趟出狼局内就续七天绝不每天七街道你一个你是新度二十四金特朗普开始破产高边南轮上的套二十趟一连环吹团脚木头边二十天天老胖七个月 二日趟一连玩去吹吹，廿八头推过仓不西国西送不谈车。二日趟一连玩吹吹脚突破天，为啥结合体位漫画，也不能很去吹吹那小狗吐血呗，夸得大度。一人一四人，集团结合级别看看，开始你随便玩单了。一人申请产品，提前三张片片。二日趟一四人提前拿超级，一人了，娘们说没出浪班，根据七八八岁，一人提定价了，两个所谓七九他单了，贵重差不多就一些噱头。
5: 以色列去接送某本去，开始以色列去某本呢？可能日本人陆续去贴他，内部贴一些贵，提醒别个容身预备，日本人酒店前边当去猛些几贵他，差几百就贵七八他。以色列接送某本去检测呗，但讲这两年小偷总也变为他，以色列某本去日本人酒店前边当了，贵重差不多大约去快月钱。有人给其六千三九看个别为内存的信呢，有人去录制我来电问去。
6: 开始，新疆自然时期，2017特朗普他2届操了争议政策，有人去卡算读书，每天为内团体加表拿着学徒。我跟的确定产品开始三只表示呢，今次结合矿谷跟土、内土、埃博拉、古秀切入着他，结合你表谈参数，明日中午来内土过年切入着新学班面顶。我跟的开始你说矿谷跟其谈参国结局嘛噻，切到那朝前天内土过算起数切入东区电笔切土。
7: 年前，新来城西部熊团团体，年到二十出来，新来团里两届毕业的南昌男区别，名头却不咋七八他，让将给南昌啊，天南区不他，天他听入新来团里领他，来点开点团里出头，新来团里去创的多些些，日期在松翠月，我把钱呢，南昌去问我国同学送他，成熊送啥呢？将用给新潮来，表现他为偏见了，归宿三百年就是。
8: 他听当被南昌安尼，要么从听入新来团来领他，培养上就将其群众团来撮队。提醒，台式重点听住从操队响，台式重点学学从南墙，透过重点插南从三面重台前，新来团来重点到偏松一不正。东边三十六五百新人，台式重点去早趟敲队我开开车，假使团去团出他，成熊出街什么他，张不趟创意区别菜菜轮菜，假使假群众托不他，克隆杯菜来不穷菜，改用给团车土来表表接电台。
9: 因为流行，开始重点点你，结合给健康识别作用去不断重点它，给其蛋白重点，让这结束一人群重点结束蛋白质。年前，抢到重点去，突然发表西边冷链糖浪学习结果表它，结果它别提不管叫西边它，炸瞎哇，浪在老板，人民面具所切板，全每天我当团结核心学不它，拆炸建议，切至年当我别核心这学质，三个那么说，平地感冒的生就年终学餐。

생각 너무 좋아. 단단 너무 최신 신별의 전디니 변종 롱팅 엔진 내고 벽에 롱팅기 초대지 전리전 직제까지 추대 시듯이 나리 전적인 수캠 뱀 좋아인 디딩키 직제까지 추대 시별의 전디나 너무 좋아 냠좀 탄지외 루시아카지 추대 시유 너무 좋아 무티 제안한 전리전 신신능교 거수인

생각 넘버 2 단단 넘버 2 센신별의 전디니 변종 농진 연전의 콩 벽에 농진 기에 초대지 제리 전 직제 갸지 추디시듯이 나리 전적인 슈캠 뱀조아인 디딩키 직제 갸지 추디시별의 전디나 넘버 2 냠종탄 제외 루시아 카지 추디시유 넘버 2 무디체 안지리 전 센신능교 거수인

0: 간단히 비진키 추즈접게 딱다지.
1: 디와마드 교 수양미 탕고 중나 딜리 학버지
2: 다 줄람조 임바인 다 소소 이원기 좌디야스도 심바 쿠장체야 칼라다
3: 수정 진이스 비네랑 라도 페맹기 맨주기 냠버제네 세기 맨주 줄람기 맨주 맹기
4: 카레서에나 무고방네 고미시즈디 무고방잠니 뒤부 베게
5: 무고방바미네 끼뜨디니 중야게 견조시디나네 세단 줄람디 메랑로
6: 람조 디탕 시지 생규니 듄토 튀르 두탕 니수미
1: 로도 민발 중캄 최고의식
6: 대탕 람든 대이 댄조즈
1: 대탕 람든
6: 대탕 람든

0: 新疆大不错，公康上，天地地堂南端里在哪？全面子康，瑞内地卡基，热枪面包，建群主南街了，点着许愿。每到一次，也不习惯了，牛肉了点贵不谈，每次地基点不习惯了，地堂了点贵，地堂面别错完了，地基领头拆新，地堂面别面子的，准备令人惊讶面。 地堂里每只牛肉早起雪地一拉，能不按嘴回购做点雪地养鱼。地堂让给拉都有点，你把耳朵打起康里去过。生意那不错，公干上，特林去地堂南端里在哪里呀？不要让永州面子康瑞内地卡给日常面不，今天就南街了，点只雪雨，给了公干上了。
1: 公干上，哦，特林那他。
0: 这个俺们最近，比如说，比起开始新的那几位，龙年新人是吧？大概的定上一些东西呢，俺们强制性集中颜色就了。啊，乐死乐死，这里给那个人当俺做来在哪里呀？龙年新人呢是吧？大家看到那徐伟呢，强制性集中颜色的是吧？
1: 我当然了。
0: 乐死乐死，给了。但瑞年色的，但迷茫给地摊里向修建贴布在拖尾，你这是因为强烈呢？但瑞不说不说强烈的，瑞这个出不呢？ 几次拍那他团队呢？这几年里是吧？不都团队吧？啊，这几年里，那龙年七周年说，但是忙过去丢掉了吧？但明年里呢？啊，上届里呢？啊，去年破百，米长的忙活他，年是破间啊，建国呢？那学建都求生有吧？王国建都呢？求在托啊！啊，我们这呢，南大面具没当我借给，但内部咋查我们不提，因为那忙用给电堂他啊，这话预备给他级别确定给，那段开建些了呀，求得多啊！ 但啊，瑞北地堂的呢，忙用给地堂给，忙是开建些院长，但让给给呢啊，瑞内团忙为那段的呀，师兄堂面具来讲，记住，每几日接给他年度女婿团不堂，瑞内地堂给都是开不得的当呀，啊，我国村子麻辣，推上都当我家吃米呢，啊，那他说瑞内的怕喝了算，家吃了着呀的呀，啊，刚过牛年吃土不大，今天一边呢，啊，急忙通过忙过瑞内给刚挨堂，人都开见，俺地堂给错话弄说，就同意的生给了。
1: 下面呢，咱们就来了呀，跟着学校的电影了。但很这几类呀，龙年给新人年是有哪了？哦，龙年新人给年是七八代，可能是那早的，明的肯定是大幺了，是那我当到了新人的大辈给，那是明的人是。
2: 啊，那是。
1: 对呀，那俺最近可能老板抱怨这边，伢那这边你不丢不来，没说白干点吧？伊，工商干的，旅游人员，建工工人，伢们就，伢们就说，新的新的人吧，伊是，他做的可能就没说为白干片的。 龙就会给工商干的给钱，他做的个嘞，那啥的给钱，当俺自己给钱，当能行进经济，我听着就大概嘞，俺自己新的人吧，听着给他那代去，中会给龙年给这个能生些的，啊，那得都不差些，那那新的呢，主要搞不定的人吧，
0: 啊，那是，
1: 那得那他妈的给个嘞，他，对了，那我前天就没做吧，那给的，哪样就呢，我们给人家听着差一个，人家新的就会给，那听着就这个是。
0: 啊，那乐死乐死！但联系的那来可是说呢，戒指的人不差不是，但不要新东西差不差是我来着。乐死乐死！但你得破破硬币呢，俺那个就面具、胸有嘛切币呢，哦，胸切了钱些是吧？俺那就要搞啊，听着就差着我是吧？给了。乐死乐死给了。但联系的我那差些币呢，但戒指给哪里呀？破在的，你不看这几里呀？利用哪给了？哦，对呀，那听着这些个嘞，但顶上几个嘞，东西两万不是呢？俺那戒指给哪块多？但你得破在的，好像给价钱币嘛。啊，
1: 对呀，个嘞，但戒指块多，俺那没给。
0: 嗯，
1: 包菜要了吧？
0: 这个张包嘞，俺那家家来过菜几年，几个菜洗身去吧？当他艰难，当俺做个嘞，俺做一个软件多，俺那来过菜，你菜俺那俺那来过菜送身去吧？
1: 啊，
0: 来来来。这边给当他俺做俺那软件多，两百样，他吃十几年，俺别把了身去吧？
1: 啊，
0: 对嘛子，俺那拿着的个嘞是呢，哦，是不脱色当，长俺就会亏多，俺那那么话，听着就是下了。
1: 啊，那乐死乐死！但俺做艰难都吃下边呢，但那些泡菜的呢嘞，啊，来我操，你俺呢，来我操，孙子生过了是吧？
0: 对对对。
1: 但前头俺做平均亏了也吃下边呢，伢泡菜很热的进来去了。
0: 他第一呢，大概俺做一个平均亏了，没生意，大概嘞，但他冬季的这个钱别给集中性我也没多。
1: 啊，
0: 那
1: 样
0: 俺做给，但他那段我那大用被准备，呃，给人拿了过来，是呢，他老是心中忙着一个，俺做听着去，我做。
1: 乐死乐死！
0: 俺
1: 嘞，
0: 他
1: 人民性可能说忙着玩吧？
0: 对呀，俺做过来平均的呢，俺呢，大大过来，啥？
1: 장화 이 말와
0: 사토보다
1: 장화 딘레기 김베기 다 틱즈가래 나자 나 마왕이 서구지도 도기도 우스
0: 아 네 러스러스 다 데스 다 디가 저 편중 고려 망조야 디네라 데스 다 간 저기 와 다시 견제 권야 토네 데스 다 세주 간에 주고를 와기라
1: 그래 지금에 그래 다 릉중의 구유 삼마르베
0: 지금
1: 장한 친구 이 말와
0: 니네
1: 다 딘두기 그래 간 저기 서시디 초하게 얘기 그래 다 쿠르요디 장모 인도 잖아 대기 만세 배기다 딩두기 슈노도 부차샤나 다직가래 낭선 능신기 아니 야 돌로도 고에 직견한기 권단 능신이 로아다 니마기 간주기 다 간주 메보사 말베 다 로치에 대도 김비 도구 15 공도
0: 진짜
1: 제나 가서 그래 강정 사도 대도 부차샤나 디즈 조조제도 하잖아 개치 니나야 다 딩두기 슈노도 저기 직단기 다 그래 딩제기 나와시라 뜨문도 와 지르가래 다 견난다바기 권단기 디데 세젠다 르부디 카레 캬루
0: 캬치
1: 인도 잘라다 베베시 롱기 와 딘데지 기긴게 제제 아니 나자 만로에게 문다시 뚱기도 우스
0: 아 네 러슬러스 팅상이 비인다 카레서 나슈제 임비네라 다 조지 견제디는 다 타르스요게 딘데지 기 나와시 코용그와 타르스 코얀리아 다 가와치그와
1: 이제
0: 두서 반 견제디 섭차제 캬제 아니 네시디 포야가 디 카레서 다 야지디는 토르고 와야라 러슬러스 로로로 다 야라 카레서 네시디 포크베기다 교기 조마르다 지천의 차샤비나 게지네르 게나이네르 다 교기 조르디기라 근절질이야 이나게라
1: 다데 네시티 파워베기 교기 조데 근절했으나 데 딘데르샤 찌르가레 다 도자 니자 라소고 롱네 지기 교 교단 치자 머쇼에 베겐피드 롱교의 균상가월레 께 다 딘데르세도 잖아 당고데 가레 도자 니자 로와 다 또 차과스도 잖아 딩상 이나 아주 찌르가레 초하기 자기 야고 레데레 이나 또 차과스도 잖아 베나다 아 동시 쿠다바 이나 이나 또디 숨 사오로와
0: 동기네
1: 다가레샤
0: 제제제
1: 또디 숨 사고 그 유네 야 그래 다 직쇼고 쇼니 야 대발 라서 바야나 동시 쿠다바 이나 내가 마고 싶어 요로와
0: 제제제
1: 이게베게 아니 또디 뒤도도 말아봐 로와
0: 어 제제제
1: 이게 기타 또 차고든 제지그리 디네기 안 또 차고서 됐잖아 다 세게 주 만다 오 이게 베나도 부차샤나 딩상 그래 다 종리 돌아 그래 세세 라서 비다 더디 투베 이나 다 능 다가 능신기다 세리 마고 싶어 요리 이나 야 그래 주 메바다
0: 로아
1: 주미바데 제기 세리 데자바데 도차바레 니 차바데 더 부차샤나 다 지르 그래 니 차바데를 지금 망고 열어들 때 딩선 조체에 가려서나 지도기 가려다 지금 벤조르기 렌조기 삼로 삼마레
0: 아니
1: 영신기 다 되어야 좀 루중데 조이나 아니 초와지 개유도 잖아 아 김정기 뉴쇼 지도기 다가 능신기 다 초와 야부지 개고도 잖아 다 하장기 가려 가부 인도 잖아 아니 영신기 니 망고 봐 니 차와로 와 딘제기 개인기 다 도자 니자데 규조르 제베기 다 개인데 가르치고 그러면서나 아니 아주 남중기 가래 에 추장 모든 데 라고 자야 만자 봐
0: 와다
1: 신신배 코도 보 있는데 신근한다 원래
0: 지도 잖아
1: 다 조준 나왔던 거 고딘 귀를 못 제재인 소부차도 거래
0: 다딘바
1: 뷰베게 다는 아주 다 등산 좀 종결 나다와 용법 차샤나 같이 가래다 사간 법 주니에서 된다로와
0: 아무리
1: 추단 좋아요 베기
0: 예
1: 내가 망부 지제베 끼게 그래서 다 소부디 에 차도로와
0: 워지
1: 뭐 딘제기 다 류차고다 되는게 가래다 아 내가 망부 제자봐
0: 변화도
1: 못 차잖아 로충주 된도 다고 차잖아 다 내가 쓰면 양 가시에 가래 종다들이 숙지 못 시고 뭘로 짜야 이나 다 다야 내 양 가래 종다들이
0: 종단 용차
1: 숙지 못 제자
0: 숙지 못 제자 아
1: 근데 제배 게임 잠시 축 잡아 어 근데 이 게임 게다 그래 저디 에 다 교긴 딜 게임

0: Gyu dan zhuwa yuwa.
1: Zhuwa yuwa dinti, chi ngungi duus.
0: Aani, lasi lasi lasi.
2: Roye se tong, cien dian dian zui tang. Junkam yom chi, lu sim jong dar so.
3: Sen ken yong gi gungkam di tang chi. Cho chi kebe, ke le lam dian shu.
1: ཁྱི ཕྱད མ རེད
4: Pekin Moshu Cheba Yin Zala Shubi Xingda Rin Yana Zocu Duy Xin Kung Kiku Kiangkum Chinzu Nyang Tene Lungne Rinkum Yin Xie Sumba Dara Ta Zodhi Kar Xie Gore Sina Ta Nganzui Ki Kare Tongmara Nganzui Ki Wazang Rui Bote Ruwa Kukyu Se Ki Churu Shtunga Tene Ki Nazatama Tene Ki Rim Xin Bardo Kare Gizi Tene Ki Ya Kare Gizi Tene Ki Kare Jingzi Tar Jingzi Du Nezeche Ena Kare 맞으게 리부 슈다는 구바 로아 기구 모두 봐 조셰 영한테 가르 내다 가르셰 영 그렇습니다 기구 모두 봐 님자 내 바로아
0: 그냥
4: 가도 못 내지나 가서 고고지도 고고제도 고아래 근데기 미지나 개개지도 개개제도 고아래 이래야 니시티 파유도 잖아 기구지도 고아 말이
0: 담아
4: 가서 맞으게 되게 공도 슈브 능신 민고라 롱네 신링스도 신링스는 땅 가서 하고 그러아 신다 랭데
0: 신징데
4: 와 딘데기 가래 최고 차고 최고 차고 얘기 때 딘데기 나자 이문다 직등 거래.
0: 네.
4: 데다 냠도 거래다. 도마네 너수 등 거로와.
0: 제라.
4: 어느 속비게 거래. 시작한 봐. 어서 봉외 봐. 아니 타마 타마다 발 거래. 계지다. 진지다 리도잖아. 아니 우대도 땅 가 보자.
0: 아, 레스.
4: 아니 리부 쇼다 고인도 잖아. 다 우대도 우리 땅 거. 우비 지무 제가 보러와.
0: 와.
4: 진지 직중 고고 차인도 잖아. 땅 가서 이 거래. 로와기 들 찢는.
0: 찢는 요제. 어, 레스.
4: 랭싱 능시
0: 땅도. 어, 레스.
4: 길게백이 아니 거래. 우 지무도 가부 인도 잘라 타마딜 가르스는데 아주 죄범인데 왕고 어디니 이거래 옥당이 되네
0: 옥당이야
4: 어디지 이게 내다 뭐냐 되지 임바
0: 나서
4: 나서 데이터 부 차샤나다 로중 로중을 그래 마이 봐
0: 아 네
4: 나는 게 그래 땡큐 원도 제나로 포메인도 폼 포모 기 요와 체인다 기버딕 마이 봐
0: 뭐
4: 진짜 이게 다 그래 진짜 이게 나서 레샹
0: 나서 레세기라 다 내시도 난 예수 겨 말발
1: 다오 지다기
0: 마녀야
1: 다 시다이나 예수 겹제지 엄지게 예수 겹서 소소게 예수 겹는 티스 대여
0: 예수

0: 나자데 나요나 캐나가라 녀석게데나 대주고 말이야. 어, 야티스가레 야마치나 디스데요. 어,
1: 따데.
0: 녀석게데 배대야 나자라요. 그 미세기 문다고 되지.
1: 아, 네 담알르시스 대요 아마르.
0: 요 말이야.
1: 르스르스. 배대 이짐지 야란지 엘레니엘마 파조 레데스 로고 키르르 와게.
0: 네, 야마치나 디스데요 베기 그래
1: 토르 되지. 르스르스게라. 단 오네 그 네다이 네레 초망 보네 그래서 지 모용고도 와게라.
0: 레레.
1: 따디 그래서 등게 게라게 지기 따데 숨고르바.
0: 디네
1: 치자가 따디 게라 근데 쓰이나.
0: 다 지라데라 이나야 그래 뒤기 터내다 서베드다 님베드스로 디스 이겨 다 디나게 담보데 그래 서베드드로 와
1: 오르 서베드
0: 지르 그래 서베드디 너 통마르 그래 와장기 주고 되게 니 공도 휴고 능시 그러니까 꼭 주고 싶도 와
1: 주고 줘
0: 지르 그래 나서 디운 그도 나서던 거 알았다
1: 나서다
0: 네버랑이 게 나서던 거 알아 다 이나 그래 멤버도 보이 멤버이네 쪽 그래 내어 있는 쪽 넘이는 쪽 다 찍 냄도잖아요 뉴스 학발 치워 뉴스 하고로 나도 찍 내용도잖아 왔다 만에 다 치었지 나서던 거 동안
1: 뭐
0: 진짜게 당 뉴스 화장기 친구여 봐
1: 진짜
0: 그래 와상 리본에 야 글리글리 되게 니 공도 쉬고 내시 기질리 동안
1: 기질리
0: 기질리
1: 기질리
0: 기질리 나서다 나자다 제제 에는 가르쳐 고려했으나 그 대도 고 말이
1: 내지
0: 대모도지 야 말 좀 고
1: 다
0: 되는 배 나자라 용 거래 재산 때문에 그래 야야치 마마치 되게 에 그거래 조약들이 내서 견주 고래 학벌도 그래서 재미도 또 고래 고모도 고모도 도보 인바 김자 가르쳐는 아주기 다 별로 소화를 병원에 시나 제로 롱지 배경 숨도 이도 롱기 내리는 거라 롱내 열도 공다 털이 당시 제제다 롱기 나자되고 고모데 미시 당이 오래 당이 오래 나자 많이 오래다
1: 오래라
0: 좋아 시기 배기다 가래 다다 공도 쉬고 나 시기 다다 아니 기 가래 롱이 신의 대야다 가래 롱내 기 인도 잖아 고모데 도 오래다
1: 어 레스
0: 미 참은 이 기부지 내려도 소소 내요
1: 뭐
0: 나자 많이 오래다
1: 어 레스
0: 뭐 된대 기다 가래 고모도 세면 못 오거다 세면 도서 사과하게 나쳐와
1: 다가
0: 능신기 가라 토랭이 되서 단 이득이 공도 쉬고 능시 뒤에서 속보 차장 구득 가라 즉 렌데비스로
1: 머지 렌데제
0: 렌데비스 소나죠리 저번 인생도 너무 속보 센서 렌베 넣었어요 다들 그냥 고조 때때잖아 야 데르 가야 되지
1: 어
0: 된지 기타 예 그 내시기 딱 된 거래 대세베 되었어 단 님베 되도 근데 그래서나 아니 그래 기지로
1: 머지
0: 기지 되는 게 가라 진지 레제제 글리 글리 그래 쇼다 고용 거래 고제제 아니 변한 더 붙여서 내 계란 민주 배제 나지 때달로 되잖아. 배도 속을 찾아내기 그래 미다요야 되지. 집에게 그래 파도 가도 못 내는 얘다 유연 따고 되잖아. 냄새 여러 번.
1: 어릴.
0: 계란 말 겹대야 되니 뒤에서 그래 칼로든 따도.
1: 어릴.
0: 이나야 다 그럼 내도 주규 되가 쇼유 되잖아. 다 주규 최고 차. 아니.
1: 됐어.
0: 그래 뒤제지 한 말이.
1: 됐어.
0: 국제지.
1: 국제지.
0: 경공제지 한 말이.
1: 연유
0: 다 토해지 한 말이. 디게메기 에나 그래다 타마디 그래 슈다르고 슈하고 그러다 아주기 그래다 망조이기 더에는 다 하고 그러와 나도 슈스도 슈는 시 국제제 아니 기구제 미두서 그러다 진짜 이게 제제 안 타라 그래 원부 규제 잡고 그래 어
1: 레슬레슬
0: 진짜 이게 다 그래 내다 님부터 어떻게 되시냐
1: 내다 님 어 레슬레슬 다 내다 디는 사베 튜리아 길라가 슈하는 시 조오데 그래서 알레니엘이야디 그래서 와자네 나즈다야들 와이길라 나즈다야체 나수다야체 디네 게버체 등기 중앙능시 와이길라 네시데 닝부 체드유선 바 이베나 아니 수구 베드 게즈 강 차고 차제 로와 근데 게지 구교시 게고서는 미게 게비네네 수구 차자니 보야 교야 된데
0: 어 된데
1: 로와 이제 그 차고 차 아니 짐신 가라 수는 네시 도르 신제이나 왕부 견제리아 교리아 된데
0: 제가
1: 아 네 레스
0: 왕부 견제 차이 기베드 그런 닝부도 다 벌리려 산다 왕부 견제 베 차이
1: 어 레스 레스
0: 산다 뒤도 기도 그래서 베드니 멘주 미다에다 하정이 계지
1: 모르.
0: 디마도 되게 되게 쇼다는 곧 되려잖아. 아니, 지단게 가보셔야 돼요.
1: 제제제 뭐네. 나 재산 생계 수 이빈이래. 다 디크레스 네시 디직 네다데 정원 원부 이빈이 저발. 여빈이 남산 그래서 맹알이야. 딱자 제가 디 계정부실 알아도
0: 봐. 하정이 계지 모르.
1: 당 오늘 회야제 두스 대비 이빈이 아니 림신 다데 길라 송야 능시 제제. 디 네단 정원 제 제가 다 나즈 닝베스로 차비이나 아니 치부시부 차사로 봐.
0: 그래.
1: 안 재산 이진 저 삼료 나로리아 디직 당도년데 네단 원부이나 남산 맹알이야. 교회과디 계정부실 알으시아. 管理那我们就拿个啊，龙年新人年纪，到底年大当的和几当七差的，给哪个和是弄我就虚心不罢了。但给哪个样的去地做我的下去了，但是年纪大呀，但别个就错位拿落了呀，拖拿起我的，往过去啊，就么的。那的，你和那引进不是解放军的几位年段去了过，年纪的马跑呀的，是吧？你讲的呀，是说起来，那俺那姐的个干个，要嘛的话，这个
0: 认真
1: 的个。现在给那我地拖了呀，就给我送了那是不是？
0: 对对，但对你从俺爹原来米油的地方，等这几年起，
1: 那是那是，
0: 可能那些的没用了，没用过钱，
1: 没用了，没用过钱，
0: 没用过钱，但没用过钱的，那做的可能就紧点了，啥来的呀？
1: 那是那是，是
0: 了。广东省那就点了，俺这不得几个嘛了哇？
1: 是
0: 了。咱们就紧点没把手就干干起不的，就紧点做的可能，但俺做可能卡拉点做，得是可能就紧点就有不得的点用，
1: 那是那是，
0: 就多多卡拉啥的的。 ロワ、レジャニチェテンメンバー。レスレス。だが能しきからセンハネとやん。キブチェテ。キブチェテや。ん、リボス。ちょちょちェテ。ちょちょちェテ。はちゃん。だが最近ニャマユナが中中部とたぶちのプユタワイな。え、ベミスギからギプリだとはちゃん。ちゃんきやしん。だが最近ニャマユナが中中部とたぶちのプユタワイな。え、ベミスギからギプリだとはちゃん。俺ギプリだ。ちゃんきだからプユセでギプリだいこ、ゴミシとは。レシャレ。だていからニンチもた、てんじゃぎからで、ぬばゆけれてる。チェティンさんさんの単位とその ペミスギだねしてぞもんごんごちゃろ。はちゃんぎけしぼりさんき。うん、レシャル。マンチェギルジュンドとだよごとは。おレシャルのしゅん。ロジュンなよでたんやまいなギプリでとき、ギプリでとらだからログログもとはログ。おレシャル、ロジュン。レジュン。バコでとった。だたんしぎかじやからだかにかじのぶすべになんだ。うん。レシャルしぶな。ティスからだ。ちょ。ちょ。ギプリとぶで。てからけばすんぎょちろ。レシャル。てまんざべきから なぞきたにゃもちゅんちゅうことになん。べめまんぼべめちゃさんこれギプリだり。ちねからけばそんきょうはててんてんさんのしきとつわでちゃけばよまろ。じゃじゃじゃ。ちゅきりたのそんきょうは。そんきょうはそんきょうはそんきょうはそんきょうはそんきょうはそんきょうはそんきょうはそんきょうはそんきょうはそんきょうはそんきょうはそんきょうはそんきょうはそんきょうはそんきょうはそんきょうはそんきょうはそんきょうはそんきょうはそんきょうはそんきょうはそんきょうはそんきょうはそんきょうはそんきょうはそんきょうはそんきょうはそんきょうはそんきょうはそんきょうはそんきょうはそんきょうはそんきょうはそんきょうはそんきょうはそんきょうはそんきょうはそんきょうはそんきょうはそんきょうはそんきょうはそんきょうはそんきょうはそんきょうはそんきょうはそんきょうはそんきょう ཁྱི
1: ལས་ལས་ཡེ་མ་ཡེ་ན་དེ་གར་གྱི་ཕྲི་ཏ་ཡི་བོ་སུ་མེ་བ་ཅ་དང་ཡེ་གར་མ་འཚོ་གི་ལོ་ཆུ་ཅུ་ཡིན་ན་རང་ང་རེ་ཡེ་ན་དེ་ཐིག་ཚ་ཁ་ཡ་ཐིང་ས་དེ་དོ་ཨ་ཁྱི་ཕྲི་ཏ་ཚོ་བེ་ཏ་གི་དེ་ཡ་བོ་ཤེ་བོ་རེ་སམ་གི་ལས་ལས་ཡེ་མ་ཡེ་ན་དེ་གར་གྱི་ཕྲི་ཏ་ཡི་བོ་སུ་མེ་བ་ཅ་དང་ཡེ་གར་མ་འཚོ་གི་ལོ་ཆུ་ཅུ་
0: 저도 계획이나 다 님이 저도 계획 내서 그러잖아. 저도 가서 지역도 와. 저도 지역도 와. 루정 저도 니스 싫어. 저는 신나다 저 지금 마도 배기 차도 저도 계획으로 그래. 도발 직 교제로 야지 마지 때는 안 되죠. 그래. 배도 다 되고 아마. 되죠. 그렇지 않게 하자고. 또 저도 그래. 세주 되고 이소제 계획으로. 라스라스. 저랑도 이나 저주제. 저주제. 니네 그래 다 배도 쇼치 비기 그래.
2: 我听这些的，开心不？那是了，谁给了？我听这些的，开心不？热死了，谁给了？我听这些的，开心不？热死了，开心不？热死了，谁给了？但管理能我那给了个一笔呢？但原来当这位的写着忙不起，我就难心不罢了。但俺最一笔呢了，他推荐作业拿罗了，管理也给了个送样能行给他，我过写着的个一级写不拿念过呀的，我过其他的能够作业拿拖拿起来给他写着忙不起，先管的呢，开心不起的，给了。加上俺最先给最一笔呢了，一级没起，但预备给那些呀，我过看嘛能够全部学会了。每到检查呀，过习惯了，牛有了点过不疼。每次第几点不习惯了，第趟了点过。 第二天，免别错完了，第几零头车型，第二天免别面子的，准备令人惊讶面。第二天，免再叫侬早起休息一下，能不用俺做，回家早点休息一下。第二天，让给拉多一段，你把耳朵打起抗力气管。
3: 生意那么错，听爹爹他南端给南端仓木学生不赢，听爹的真给西皮子。啊，看中了，看中了。中的比你大，真不大。已经你妈三下。中国古城有干嘛？通过拍给爹么？是罗那。既然真你得的是两个人拿错，谢班长，连我接过去，除了我姐姐，姐姐姐。你看你，这种龙青年轻，连共，连给龙青姨。
2: 쪽 롱친 인티리포 회계 롱친에 하나 계산 몇어 리젠 워즈기
3: 현지원 롱친 인티리포 회계 롱친에 하나 계산 몇어 리젠 워즈기
2: 계산

0: 김다남 초탄 선블링계 공감사 나란지 철신신 군용지레고 치차추 표계 룽칭키 깨사미도리체나 신진충월 가르치 나님을 긴신 리센서경 쇼켄 야지히
1: 표계 공감사 나리센서경 쇼켄 더스라히
0: 로 다지슬하고 탄 포미리아 철신신 깨사미도리체나는 김장롭수 낭첸 그지쇼예 김다남치 김장롭수 낭첸을 도구는

0: 남서 3대 립듀 티링기 감송주 계산에 돌리 채나 체리 슈베 남튼 차상 슈 접속
1: 드리네 생히 시지 친구 남킨 계주나 탐 부산 정도라시
0: 나난 소 지메레 채나 양결 지 접지
1: 이제 주된 자고
0: 주된 자고

0: 주시는포 망나향
1: 딘자 주시 자와이
0: 맞아 중남토 코링 유체리 게디미동아타 코리신치 조람미송와 차라동네 코리미동와 코리동급 신미와지 제균이 개강 신도진부시
1: 투경안추 짐주지수라 송지슈네 조람딘자타 여럽주상라디네 조람샤동용와 제교 게린체디

0: 여름 땡비 칼로 시치
1: 김주 땡자기 시찰 땡에 랑신기 최소하는 땡송치
0: 땡에 기랑기 김주 땡에 최대한타 김주 땡에 시자 김주 땡기는 코도톱라
1: 땡에 기랑기 김주 땡에 냠뇨 강요 냉처
0: 디가니
1: 디가니
0: 벽에 농진기
1: 김주 태제리 진이
2: 中国古城有干呢，通过表格代码，西罗纳。既然这里是两岸人，就写不让账，留我几个字，除留我几个字，几个字。人家年头吧，头都老鼠吃多白，可就来就我一趟。中国古城看似人类可就，情侣恰上了，人也话，真实真搞土白，电波有八趟，环保部队落地不难找。 대외급수

0: 라고 주세 디네 주루리
1: 아
0: 안티 딘데샬다 카징에다 최담주 데이터 하나 좀 넣어 다데 양세양스 주고리야 이랑조
1: 레슬레
0: 안티 디싱네야 싱싱제도
1: 아레 도가
0: 디길이야 텔다 이제 주면야 안조 디르샬 그 장무 차야래 라고 주면 도체
1: 아 좋아
0: 안 사월 안자 격신제
1: 좋아 좋아
0: 안티 양세양스 주고도 다디 줘야 되는 지리 지단에 게네 주 티주버루 티게네 티주버루야 디지두구도
1: 레슬레스
0: 어디 줘야 하나 나 좋단다 뭐 줘야 혹시 매매 주지 주 거야 주지
1: 어디
0: 그 두스 간에 두스 주는 아니 그 나로 텔레티게 통용이라 팀 맞은 거 나 좋다 나기 직단다 뭐 저 정문 임배시고 두두잖아 답배시는 너무디야 같이 그 통배시고 그 통세 잡네야 주디 숙천부 구음도 숙천부 집지네 안디 돌아다니서도
1: 레슬레스
0: 녀모 제제 그 단로 두스 추디야 더 딕스 슈그 요베서 세
1: 뭔가
0: 도스드전 그 디네 추추톤 텔리디게 돈
1: 난지
0: 정무 잘 캐시 우기
1: 레슬레슬로
0: 어 디나로 있는 거 나서 탄다 더 두스 바자 나오는 좀 슈 추조스리
1: 레슬레슬
0: 추조스 탄다 디 틱심도 있긴
1: 레슬레슬
0: 틱디게 자장로 추 두스 조스리
1: 저발
0: 어 디 캐시 슈 지그리샬
1: 레슬레슬
0: 나서 디체
1: 레슬
0: 디네 디스 탄다 니라와 디심도
1: 아 네
0: 디가 나서 디리 지주기 좀나다 재원지식이
1: 아 레슬레스
0: 저 추차 더 차오차네 양디 안도 디시어리 꼬라체메다서 꼬르체야지다 꼬르충무시어리
1: 레슬레스로
0: 어 디 꼬르체야지 주디잖아 양디 카치기리
1: 아 레로
0: 다나 저 지주기 좀나 그도 다쇼한지
1: 레슬레스
0: 디 양 꼬르충무딘도 그 디칭 말이
1: 레슬레스
0: 같이 도 말이 아 전주네 디르샬 나 로레야 단다지 추조스 쇼마레 디나로다 다디 망차치 디스요리
1: 뼈가
0: 뼈가 쇼야 디안 디디리샤기라 정무차야다 디게 야오도
1: 레셀로
0: 디스요샤 아 디나로는 건 나조다 디니니나 개셔셔지 가라에서는 뼈가 디는 건 나조다 인지민지 디시구도 그 나로 추추요 말해 단다 추창무사 추 꺄과마티야디
1: 추대로 지게네 슈비나 방동이에 쉬어
0: 어디 어 디양 양생스 제구도
1: 레슬레
0: 디지 규령부 마지막 차샤는 하나죠 단다 디르샤 디다 추조스 디게 나로 추자다 고 다과 차주도 고 노비쇼나 아니 고 가르 다과 차주리
1: 아 레슬
0: 알아와도 진도 뼈가 디나 하나죠 디나로레 아직 다과 디게 냐데시 간점지로 고 진지자루로 단다로 두 세모디 제메네레 잡에서지.
1: 아, 레세레세.
0: 무차치.
1: 레세레.
0: 추디 양생스 제구도.
1: 레세레세.
0: 디지 개체 쇼지르샤.
1: 레세레세.
0: 근데 잘 안 입으지기라.
1: 레세레세. 너.

0: ね、ロン。なるち。はな、ディシャルだ、ニラワインギョディ。ディナナズディシャル、ディンシオチアチョマレ。ロバル。なディレディシャルナナズケシシュチ。ロバル。だ、チタネタカカダネカダネタムナ、なんちだディクシ、カンデロウ。シゴドゥンベッ。カニマ。カビングロバル。カビディディジャネ。なズモチコムチシャムナ。ニラナズマテコンリア。カディ
1: ラグベバディ、チャンスチェ。ロバル、ロバル。だよ、こう、今日もどうある、食った、か、特にね、いや、ディチェム、ディトラダンショドアル。ロバル。でね、ちょ。でね、ニューディシャナズ、チャバダンドゥチェネ、やんこ、やおめんな、セオマドネタ、エンチトアリア、チムチュネジュライアダ、エンチニングチェムドア。で、ケシシュチリシャル。ね、それ。だディナナズ、ディシャル。チタネ、ロニーポルレレジェゴシエル。ああ、ね。カレスナ、こ、かんディゲネチャリ。だディディユリナ。
0: 뭐든 듄리아 니다 갑로지거리 듄데 징동요리라 징지다 통거지거리 레세라 나나 주링동티 어다 컨트롤 찍부지 견자 하나 돈이 돌아 제니 야오도 있나 레세라 데네 디시샬 나나 주디 기심도엘 알라오 디자 팀은 아니 직추다 근데 장면 찜어도 없지 레세 진짜 직 양가 챔부스도 다 잡아 당도 어디 양가 잡아 줘리라 레세레 이직 양생 스팀은 좀 아니 탄다 컨트롤 오래
1: 갑로디나나 주딕지 페주단에 뇽여리 레세로 지단에 듄디 탄다 슉체르스 페주 듄디 갱양단치 티리라 레세 다 갑로 지단에 페주 뇽뇽뇽뇽 쳐르셜 레세 듄디 응나 주타 로니 토라 딘지르지나 아니 컨데로타 아 데자 요르와 자티라 시고 장마지 투비체 안티나 역도게 콘렉스케 요리라 레세 레세 다다르셜 그래서 카마다비니 레타샤 니장에 뭐저 규릉부치 当然嘛，从阿拉个啦。
0: 喏，
1: 嗯，这天来水忙不起，可见了。俺毕竟这出来学习，也过系统么多的。那不都，嗯，这你们全部打，全部打，你们怎么的都把这边搞了呀？习惯搞了呀，听了忙不有病呢？什么通别事情，等着几个多话了。
0: 是。
1: 现在，这个啷个当别搞了呀？嗯，这么久的天价天了呀？我们没给他这，人家忙不有事的，得推到推到了其他的来，开心不得多话了。
0: 开心不起来了。来，
1: 那第第二下来呢？
0: 嗯，可能跳了哒，但刚刚做了哒，第差不多都是吧？哦，宿迁不赢呢，你那个哪能就嗯，叔叔怕是吃那个鸡，啊，就个鸡是吧？对，鸡差是呢，你现在过去陪着大娘我都。
1: 那是嘞。
0: 先可以拿老了呀，但这鸡跳了哒，你宿迁不有啊？啥子呢？人都是这样做，但都是没得人干扰了，不然家姐，人过，啊，就个都吃鸡呢，可以拿老跳了哒，前面这个正式些路。
1: 그렇지 요제 디 나도 나로기 직디 소소원래 직지스제 지고르바 데 난조다 진행식 또 칸노부지어리 레슬레슬 나디 나로리아 직 침마다 텔레다 이제 숙침부 참나 게게고도 왔다 갔다 지 시우지도잖아 야면은 그 직고시 야면 디 직 좀 텐지 아 아니 야면 디 셰셔도 안조 시고 간래야 좀 됐어 텐셔도 알아
0: 레슬레슬
1: 디
0: 계속 숙침부 뭐 숙침부 샤브다 근데 나는 안 나서 단다 아저가 또
1: 레슬레슬
0: 거야 까지
1: 啊，那来噻，来噻，来噻，来噻，来噻，来噻，来噻，来噻，来噻，来噻，来噻，来噻，来噻，来噻，来噻，来噻，来噻，来噻，来噻，来噻，来噻，来噻，来噻，来噻，来噻，来噻，来噻，来噻，来噻，来噻，来噻，来噻，来噻，来噻，来噻，来噻，来噻，来噻，来噻，来噻，来噻，来噻，来噻，来噻，来噻，来噻，来噻，来噻，来噻，来噻，来噻，来噻，来噻，来噻，来噻，来噻，来噻，来噻，来噻，来噻，来噻，来噻，来噻，来噻，来噻，来噻，来噻，来噻，来噻，来噻，来噻，来噻，来噻，来噻，来噻，来噻，来噻，来噻，来噻，来噻，来噻，来噻，来噻，来噻，来噻，来噻，来噻，来噻，来噻，来噻，来噻，来噻，来噻，来噻
0: 말이.
1: 아,
0: 저는 시우제야 중원 부지발.
1: 아,
0: 어디로 내한테 너무 야고.
1: 레스 레스 단단 넘듀 지 랑고크레 나로라 루비아기 중원 부디 송거를 봐.
0: 제 시우제야디.
1: 레스 단단 어 넘네서지리 아 참자리 간 담아드네 정도도 알아.
0: 제
1: 레스 레스.
0: 예, 공원준주시. 내가 저번 참 말이.
1: 레스글.
0: 하는 디저 로규 능고침 내한테 두스레루리.
1: 아, 레워르스.
0: 고 님부참나.
1: Less. korka ki tizo meshi nawashi yag marwa tizam ki tenzha yin tu sosyo rangui tohne tizo ya tui gyundu ne chik dakyong ki dushi yuyadi yuyo kubichi yadi kyechen buru dhokala kila lese lese
0: ta di yin dirishal dik dik zi ta tingzaa na ta chari yin ta khanda la ura shukchen buru
1: wala
0: sosyo chik ta chik hamogon lamsan chik gyechi tiyaa dik yor wala ta di yin yakshu shi na ngana su da chukwa dhaku yin na sosyo lekzi hawa na yagu dhul
1: shizan shizan ta tari la
0: kanchi tole ta chosun ta ma waya chi ta pensha na nga zo malaa shuyub na tangi kondu shuyad tanda diri chi ju ki shuyub na shuishan shuishan di yin nga zo ta chik zangmaya wo chik yangsi yangsi chi chuyub na changmu chaya kye yu ri thakwaar do nga zo tanda di na lo li lu ya tanda changsi chaya chudil chik ta lo nga si tole riri chiyub na nko na lo li ya thakwaa ma chaya ta anu malaa li ya chik kyo ma jiwa kisi ko gaa ba chaya chayam na nga zo nanda malaa li ya changmu chom
1: Somo tupche.
0: An di chik che yun yang mala soya dan de shen na chosun shuk chenpo shuk dhuwa.
1: Shuizan.
0: Ta di yin na su su chik dik di shi hakuwa mu na nde nde shi yue sam, nde nde shi jiawur sam che yun na an yang gup de chosun tuywa shi dhuwa ma ra.
1: Shuizan, gila shuwa. Di kye shu gyu ri. Dagda rin shi ya, tanda langkor takyong ri, pena xa xa na nga ra tanda langkor tangji lo ju si chukudu de le tanda gila ge kong li ya xube xie zhe tanda chunzhu jia ge de zi de xie zhe de zongwa ne ge tanda tangbu kobe sar tu la
0: xe
1: zang tu yun na wa te zang taa mi tu ten zhe yin tu nga na zu tanda nye go ge mi mangbu ji ge dagaran ri xa ane ne zu ngwe su la tu ane gang zib lak zib chia di qe ma ho chung na ya ga yor ba tabar tu tu yun ne dakyong ge du si di ya bu chi yue bi na jablo ge zho song di yā sūsū chūngchūng chī tūgirī lā, anī sūsū lāngwā lī tēt sō yorī rūwā lī kī lā.
0: Rēn lā.
1: Lēsē lēsē lō.
0: Lāngwā rūtū tāndē nāmdū chā chā wā nā sū tīmē wēl tāndā kī lā. Chāng mē kī tāndā
1: tīmē
0: shī sā yung duwā lā,
1: pūnī chī. Pūchā pūchā sā yung
0: duwā. Kū tī tī kī lē chā dī rī. Tāndē tī wīl tā tūk chā shū yorī. Tī kī jī chā chā dī yamī, anī kā lē kā lē sā nyā chā, anī tā kwā chā dī rī.
1: Rūwā rūwā.
0: Tāndē tū chū yī nā Patishita dajik nye chin chansu na nga su diyan di shub sheshita amina kishib gyuguri.
1: Lese kila no.
0: Da nga zu di shigdwa cham chili ya mota chik da gyurung bu shita bechaya shamina chili jidane trichu tashili yamina ane ya mota chik gyoku gyoku chik da ya choyze di ya toba chaya ni ane shuk shira mingyo chik kandala uri mota ele chik dewa shira mingyo chaya di dola.
1: Lese.
0: Da di kyung kashe yan dindzukang tuti wu.
1: Lese.
0: Charang lan kardu cholang ma simche.
1: Lese.
0: Yinele ku tuto le ya changmu chaa ma dup zang, choyze de shira chaa ma dup che.
1: Lese.
0: Na mota jikta amine le, dewa shira me ringo che diri.
1: Lese.
0: Ta dunzu jikta amina, ta pesha yana dirwa nga na, ta mota saba shita amida, nyingba shita amida, ke kyu gisira.
1: Lese.
0: Wadi da wuri. Ta takyong che yu na mota nyingba shine, saba nang shi jikba diri.
1: Lese.
0: Ta di takyong ke kyu

0: 我曾经也谈到林建的新型被雷震的那盆种农田年体来供配给农田去进驻天地西北，雷震去杀过这只是明晚年去铁东学校去狼谷大江西北南西雷震的是，雷震的出国大江塘出国年岁铁了年用配送草皮跟土田拉丁修迁的，库里大江说铁体这起现在可的新来为改建土呢，我对塘怎么就说过去，开的其他呢？ 库里达江铁骑斜过了，吉拉矿场竹林南谷广播一呢，俺就雷震的铁东铁皮决定呢，雷震给铁地安场雷库尔杰国际土杰什么人出出场，雷库尔杰国际土杰金额短短过去，雷震呢兄弟这个事，对面究竟给铁东扛上有位是假西边呢了，吉拉给同内堂三家的别的那样这个事，俺就雷震的局呢，吉拉给同外个稍微吹了，偏不外特别斜接扛嘛，有人呢就热话秀音了。
1: 来塞个啦，木头呢？我这拿着手机。来塞。嗯，他的年老外应该在地里，他那就继续继续呢，啥这片？是吧？了，过了。过了。好，过了。再。他第一呢，第二年度，广东的大雷震，那罗里亚基地，嗯，加拿大都是有马的，这些修的。来塞。他第一呢，卡松子修的是。来塞。他第二年老外应该在地里写了，继续继续清楚。
0: 啊，来。
1: 第二是拉马多尼的。
0: 来塞。
1: 他第。
0: 真正学的了，天亮一到年纪大嘛，到年纪。来塞来塞。
1: 嗯，他那年老外应该的，嗯，提了不提的，是拉嘛到年纪。
0: 啊，来塞。
1: 他第那老两个那就都是，看着老了，三大，天天忙不学的去了。
0: 来塞。
1: 第那老都是在那，他第，开学学几年去了？
0: 是吧？
1: 我这看看的。
0: 是吧？
1: 看看开学学几年嘛？才谈到天看着老了，嗯，真正要从这到两最没忙不学的去了。
0: 是吧？
1: 人家找不起来了。
0: 来塞来塞。
1: 嗯，他几。 别像那，他做卡机里也第二的了，他的卡机的作用没落过去了。
0: 嗯，
1: 没在那落了，他当那做他的三十平时代的继续继续呢。
0: 是吧？
1: 我的那落两斤，他做他那的交了的结婚没，他做他女友的结婚没，卡卡家的第二的。
0: 是吧？
1: 没得卡些两的要么的，的门票了那做他的的确的假的。
0: 啊嘞。
1: 假的这是卡的。
0: 来噻。
1: 假的呢，那做他二做那你提起的。
0: 来噻，
1: 卡卡的给对着那，这假的假的打白的，给跑过去给过来。
0: 啊嘞，来噻。
1: 对对，那的结果为对的，你得去。来噻来噻，
0: 我得等过是吧？
1: 是的，那的那老的假的，每每年养过那老来东过来。
0: 来噻来噻。
1: 我这那老来，他的他做个做结婚没去。
0: 来噻了。
1: 真的是晓得。
0: 来噻。
1: 假的，第一那开学学籍，他那做第二下了，嗯，最没卡进的下路了。
0: 来噻来噻了。
1: 昆尼老个下路了。嗯，
0: 来噻来噻了。
1: 那就从这套了，你记不记得那做？ 嗯，第十名位了，但继续给选三四四级。
0: 啊，
1: 第一个搞的，第二个人不是吧？第二个人不是吧？第二个人不是吧？第二个人不是吧？第二个人不是吧？第二个人不是吧？第二个人不是吧？第二个人不是吧？第二个人不是吧？第二个人不是吧？第二个人不是吧？第二个人不是吧？第二个人不是吧？第二个人不是吧？第二个人不是吧？第二个人不是吧？第二个人不是吧？第二个人不是吧？第二个人不是吧？第二个人不是吧？第二个人不是吧？第二个人不是吧？第二个人不是吧？第二个人不是吧？第二个人不是吧？第二个人不是吧？第二个人不是吧？第二个人不是吧？第二个人不是吧？第二个人不是吧？第二个人不是吧？第二个人不是吧？第二个人不是吧？第二个人不是吧？第二个人不是吧？第二个人不是吧？第二个人不是吧？第二个人不是吧？第二 대제 깨기고 있었지. 야우시라 아유 야우 유스마리 나서 대디 제다 깨김녀스도 시사지라.
0: 저바로.
1: 대게마 김녀스. 디 깨겹다마 저기 역도게 말해.
0: 나서.
1: 다나주 배차는 단대디 텔레시라마토니 집에는 깨기구리.
0: 나서.
1: 나 지주기슈네 진수편지.
0: 나서.
1: 데네 리나 로리안 지주슈 타우즈세슈리.
0: 나서.
1: 타우즈는 뭐나 좀 망자단다. 뭐저 격제 숙체 단 격거단데 단다 직 냠차가 된데를 가요리.
0: 저바로.
1: 나 진수이네 양 나주 디리. 뭐저 직 잘라워야다. 엔데를 숙체 가요리.
0: 저바로.
1: 곧이 정문차야 야고리. 진수디. 다 라다 이제 개변에 다 망부 지우러 그 정차에 야우이장 그 망장은 나줘 단다 잘라와야다 모두 채야 되는 거 같아요.
0: 레스
1: 모두 충을 해야 단다 나줘 더지 근데 우리 강춘 단다 지주기 전에 강춘 들어 걸로 나로
0: 들어가자.
1: 뒤 강이야 직 단다 텔레나 보스 슬리디움도 규름부 단다
0: 전에
1: 딜레야 되는 딜이 나줘 단다 타우지. 그 텔레망을 열어야 되고 카카는 왜 통어요?
0: 아, 야고. 레스.
1: 다 안고 지금 차 차버틱스 차네요. 장문자가 갈래 카오리.
0: 아, 레스.
1: 제자. 아니 근데로 단다 뭐 쳐야 되겠냐? 진수 그게.
0: 레스.
1: 또 라다 잘라다 이제 지우루자 장문자에 야오라.
0: 저바르바.
1: 난 깨차요리.
0: 레스.
1: 너. 언제 지르시길라?
0: 레세, 다 제장 고고 고려 민자회 왕기다 담근해야 되게 좀 물어봐.
1: 제이나.
0: 레세, 다디 만나서 다다 젤라티 소소치 뉴트단 담근한 백업을 인지 미지 따고 해야 돼. 계급기 된장의 세실 룸베.
1: 나리.
0: 아, 전다 세 숨집 지어주러 왔길라. 고고진나는 세 숨집에 다다 전다디 유미다야 되게 좀 물어봐.
1: 제이나.
0: 그래 쉬비나 다다 모레 코르카 디나. 근데 슈르다 랑고르타 조세 조포조 니제냐 임베 코리우 된 제지고 올라 아니 세소탕 균으로게 된자리야 저와 전부 유대뒤 대야 능중 자원이니 다음에 님들 제 제시 삼기 좋아
1: 제일
0: 레세레세로
1: 나와는 저 라다 된데 슉 전부 지면은 디 야고스면은 은 단대직 주면다 근데 개와 자신은 꼭 박사티 두다
0: 레세레
1: 나와도 가까우면도 없이 사부지 샤선 정무 차면도 없이
0: 레세레세
1: 언제 년가 사부스도 제가 양 뒤 돈도 제대로 쳤네 양은 아주지 공항캐보다 다지 간지 좀래 털에 항상 공항캐보이는 답답한 대우로 하기.
0: 제제제.
1: 잘하디 다 고치단에 나나주 탄다 좀래 털에 제시롱교이는 제단에 숨기네 탄다 다 먼저 지중계 계규리 계계버루리 알리리.
0: 아, 네.
1: 생각해 양 작동락들이.
0: 레세레세.
1: 나 뒤나로래 양 탄나 나나주 탄다 뒤제요리 양. 진짜 차지리야 단다 지중이 제 생겨져요.
0: 아, 레레세.
1: 다데 나나서 디르샬. 다나한테 브레다 잡으셔리.
0: 아, 레레세.
1: 탄신웨이스리.
0: 아, 레레.
1: 지주게 쉬면 대순교되네. 광침 쉽지리.
0: 레세레세.
1: 나한테 좀래도 뭐좀 망치야리야. 지단에 딜리리. 계기면제다 숨기 연제리리.
0: 레세레세.
1: 진짜는 양직 지단에 제시론병원 제시리. 다 항상 광춘주의지 곰 갤럭시 제시론병 땡게리.
0: 레세레세.
1: 나
0: 레세 다가 나즈 근데 쇼레 투준기 다 미시 다진 가나즈 규메지 근원의 쇼비나 안다다 길라 콘의 쇼비 솜제네 제제 바라기 링콘기 세시티지나 로르지나 아니 디고제 좋아할게 레세 레세
1: 나
0: 레세 도제나 길라라 모티네 근데 쇼라 단다 가나즈 다균 남규기 다균 떼내를 친제 다균 집에 다 고래 남자 지어로 봐라 디퓨제 단다 길라게 되는 철지 요제 라소바 모르나서 대소소소 담가치 뒤직 담가치 다르지 컨제 컨제 유나 글라게 단다 철진 우주 철지 요제 등 우주나 메가로 디티네 우주세 총마송에네 대야 양자 가습 결혼나 쇼잉글라
1: 메세
0: 단다 철지 요제 디 직내 만한주 뒤중 글랑 고르당 백갑기 된자다 저와 개친 부 유대디 재상 아래디 권해지 담가치 하게 텔이야 세지슈아 그것도 섬기글라 메세
1: 메세인라 다디 디르샤기라는 저 제단의 론이 버룰이야 제단 진다다 지기래
0: 지하게 뒤뒤의 론이 좋아할게
1: 레세 다디는 나 저 단다 컨트롤 초고 다경 단다 지주이진 보양 수칙이라 로디 처리 디나로르 단다니 쉬야 단다 잘하게 요마레
0: 레세 레세
1: 디게 다 수수 때지 디시규리
0: 레세
1: 단다 저 하고도 변하는 야 님마 차보체
0: 쉬자 쉬자
1: 기디 람장 촐라
0: 감조도와
1: 어 디감도 전에 나 저 다디 지단의 나스타 곰 지단 없이 축축 생겼으면 왜 러브지 큐 말이
0: 아 레세
1: 레세 아주 전주 제시 지단에 다 카도 좀 제시 놓여 말이
0: 레세 레세
1: 다 지단에 찬유 무제 나가는 아주 겨당 없이 겨다 겨주 부르리야 단다 차찌리야
0: 아 레세
1: 인디슬리리
0: 레세 레세
1: 야거디나
0: 레세
1: 인디지 디제나 지단 로니나 로리야 나가야 말이
0: 레세 레세
1: 나 다 지단에 단다 근데로 시우지야 되는 거 나주 근데 단데 나래 두스다 몰수 로마로나 직념료나 때문에 하나 줘 단데 시고 전이스메베 뭐제 시고라 좀 지레라 지 근데 나와 된대 야고도
0: 아 네네
1: 근데 야 괜찮냐 돼도 알
0: 레세레
1: 하나 줘 시고 지안에 시고 내를 간지 돌려 근데 뒤 야가 되냐 되게
0: 아 네네 하나
1: 먼저 다 처음 제스다 냠다도 아직 춘주 정원 춘주인데 전주 양디 다가 스텝 잔들이죠.
0: 레세 레세.
1: 뭐냐죠.
0: 난 자도네기라 직 디테가 유튜브 채비나 유튜브 채비다 직 담가 지단기 테네야. 근데 믹스기 직 근데 탑시스를 근데 여러벨.
1: 단이나 단에 디 램바지골 기나 지단에 갤럭시 기래.
0: 아 레세.
1: 어.
0: 나.
1: 또 디나로네 다 디리샤 지단에 차지려 검 지단에 업주제 개주제 제사서는 더더 제시론 거면도
0: 레슬레스
1: 다양 관찰에 야거여리스냐 가지야 두 더더디 말아
0: 아 레슬레스
1: 나 진짜 좀 계시
0: 레슬레스
1: 디나로레 단다 나 저 디르샬 기기 유안장 지라다 연치주 계시는 거를 당보지
0: 당보로 와디 어 당보지
1: 서른 안에 생겨서 디 요마리
0: 레슬레스
1: 강글로 다치로 그래 단다 디나로네 자라 모레 자라 있는 나조 단다 카숨스로 저리
0: 레슬레스
1: 또 어 디디 뉘마 차시는 단다 디쇼리 어 다 지주기 카르도시는 연장 후차 디네 디쇼리 어 핑파시
0: 아 레스
1: 어 연장 핑파이 후차 소둑스 카숨 규리
0: 레스
1: 디나로네 나조 기그는 딱다지리
0: 아
1: 딩디
0: 레스 레스
1: 단도 그 약쇠디 라도 말해
0: 레스 레스
1: 약쇠디 변차션 다 어 나조 뭐지 연장한 거 있으면 카보리
0: 레스 레스
1: 연장한 지단 가고 단도 디나로네 나조 딩규리 핑파이시리
0: 레스 레스
1: 다 렘바 디랄
0: 로발
1: 렘바지 디체면 렘바 디나로네 단다 나조 진제주로 단다 보스스슈리
0: 아 레슬레슬로
1: BOSS 신교시
0: 레슬레슬
1: 진제자라이네 야 뭐지 딘데 컨트롤로 제시 론제 겐자리
0: 레슬레슬
1: 아과던 좀 메자리 호화세시라
0: 맞아
1: 디제 어 따지단네 언어 좀 단다 로 입제 찾자

0: 망치아주 모레 잘라 망치아주 어둔줄 제시 논조 젠자
1: 레세 레세로 노 레세 레세 더제 나길라로
2: 나 봐봐
3: 어 나가 아마
2: 탄음시 초로치 자치신 대조 머시시 차용기
3: 레샤 레샤
2: 나 바보니 찌리나나 참자지체 잡녀샤프지 정카투게
3: 닥다리 쇼링이 모자 눔질루
2: 모자 땅고 말이 녀자 차로리 팅사 모자 만배가라 샤삭하고시도 퇴미 눔촤라리 아 요쇼 틸레 나앙 바보니 찌주랑고 대제죠
3: 제자 나가 아무랑 세야네 용천도가 미창매 개고 눈지다
2: 그러봐
3: 지주랑고나라 망스대비네 슝릉디 양시시 참응의 승비
2: 그러봐
3: 마세 고유에 바소소야 뉴시라 조사
2: 그러봐
3: 나가 아마 창고시에나 나의 모르다니시라 두민도
2: 야구 크지
3: 다체나 아무니 지주 랑고 대제 줘.
2: 줘 줘. 지주 랑고 대제 줘. 아, 내 고아 남 봐봐.
3: 야, 나 아마.
2: 예.
3: 최소.
2: 견근 전부 뒤집 채.
3: 어.
2: 어, 데니스.
3: 니스메.
2: 다 줘. 다 줘.
3: 다 줘 줘.
1: 几杯苦油苦羊不汤苦油了把座全部没有味气苍面几个了忙咱们兄弟也不愉来塞给了摩托呢我真的是有瘾了来塞了来塞了第三呢他的年老外运觉得应该能做到继续给兄弟启动机器来塞了来塞了启动机器呢他嗯敌人呢做摩托
0: 당보야 로바약 시오마렐
1: 라원
0: 디리 메자다 자리
1: 레세로
0: 모리야 당불로야 바두제네 디소디 꼬리깊지 보고
1: 아 레세로
0: 어 단오마다 디리샤 아 나저 단대한디 직 닥견디 아 컨트롤러 믹서랑 다 공리되게 슬리어 디지 믹서 다랑 디디
1: 嗯，再去取。再去给油嘛的。来塞来塞。
0: 喏，他第一呢，那就嗯，抓那个就行了。我的姐是。嗯，来塞。他第一呢，嗯，第一下了，熟悉熟悉，那就抓那抓下去，他那别下先呢，就摩托罗，他呀，就把啥呢，养成成他那都地米地面那金蛋老大的先呢，我的都养抓那抓，熟悉熟悉。来塞来塞。第二老的他那就说起来了的。来塞来塞。都先呢，再动作一个。 통길라 그것도 제시오래.
1: 네슬레스.
0: 다 디나로리아 단단한 저 독수리. 디쇼니리아 단다 디쇼리나. 샤니치. 샤니티 코모 트라라조야 다 견숙 최쇼지. 샤니도 조루 다르제.
1: 네슬레스.
0: 샤니디 조 아니 코 로쇼마도 외다 양직 탁탁탁 스테이지 메벨.
1: 나오나.
0: 네슬. 대기시 디나로 샤니 감찬 지임니 양난 저 수수 샤니 뉴치지니. 직 제사 소사 지내려 우리.
1: 네슬레스.
0: 다시 세디 로직다 근데 갑단 어제 세리단 요는 아니 언제 단에 지규키리
1: 레슬레스
0: 다시 경 시슈지 단다 어디 샤네 줘야 되지
1: 레슬레스
0: 로 갑단 은 교인 그것도 디세로
1: 지리 레슬레스
0: 어 다시 근데 로르이나 지규키란 쉬우나 그것도 바오얀 세라 닥견디
1: 저봐 저봐
0: 디 아마 스트리체 디샤야레
1: 레슬레스 레슬레스
0: 디나노 다시 로 베샤나 지리 지숨 주제 니슈텔리 자스네 양코 지글로슈디 칼레카쿠체 로발마 마체미나 나조얀지 모토 소스랑 친제 아니 디
1: 레세레션
0: 지동지스레
1: 레세레세
0: 디마 드제지 따로 야메니지 디나로 카르치도 디나로 샤네 조던 샤네지 제로세아리
1: 아 레세레세
0: ཁོ་རེ་ཏ་ཁོང་ཏུ་ཏུ་ཆེ་གོར་སྲ་ཡ་གི་ཏ་ཅིག་མིག་སེ་གི་ཆེ་ཤི་མེབ་ཅེ་རོ་བ་གི་ལ་ཏ་དི་ལོ་མ་བ་བ་ད་ཏེ་ཅིག་ནེ་ཅུ་ཆོ་བེ་ན་ཨ་ཅིག་ཏ་ཁོང་དེ་ལེ་ར་གི་ཅ་ཏི་ནེ་ཏ་ཡ་ཉམས་སོ་དེ་ནེ་ལེ་ཅིག་ཅེ་སོ་ཁ་ཏ་ཡ་ཏེ་ཅེ་རི་བ་ལ་གི་ལ་ཏ་དི་ལོ་མ་བ་བ་ད་ཏེ་ཅིག་ནེ་ཅུ་ཆོ་བེ་ Lese,
1: toji chekila. Ani tarigili zin shuzam taga shagila.

0: 탄더니 비징키 추즈니 슈딱다지
1: 벤쇼 롱치 니티 리후이 르게 롱치니 탄다 벤쇼 선구냥다니 젠슈
2: 벤쇼 롱치 니티 리후이 르게 롱치니 탄다 벤쇼 선구냥다니 젠슈
3: 생계린 예궁암상 계린이 표현다 시비에 최종리탄 지능 앞에 최니슈기에 레사 푸부시
4: 팅디리세나 슈교낭 텐소니 장용키 년대 롭세선도 레사를 서신 원칭정키 총대토 송시에나위 골탄
3: 생교를 최고 체제 폐교의 남규기 포교를 사르바 시비에 모디 생교를 낭 계린 모디에 막대 주시비에 폐교의 뿡대 사도로 징조의 동치 송일라 미진바라 레도 양사르 개외 사지 닝도 모저 슈주
4: 연칭 하이 괴레 우윤 탱캉키 송도 소쇼 난켄키 겐쿠르도 튠타 쇼메 나회 걸
3: 까마 제디엔 게 로가라 중야게 게감 그루요 송경다 다시레 렌트 네드 주지 레드윈티 더규 주지 나베 걸로
4: 서부 청결키 예당 이서초르 시림 쪽지바 제저 주젠 돌쪽 지웨 걸
3: 잠도 총결기 예제베 제든 저웨 리제 공조 처베 걸서기
4: 샴르 팅디 레첸키낭 튼십전 함 세란한
3: 니글레 군네 주베세 양다 비스이든 레지 도주부다 라다르 제비 롭종 롭스 귀디 실송 정용기 닌디 롭스 총도 하사르 처부다 양경종 등위기 수지 왕준정기 총두 토아 송셰남세 광기 양다 비스이든 레지 도주부다 라다르 제니 미마치 시든 레지 되부다 응든 중네 시든 레지 좌괴신 ngandiyo bezun ki niti ta dagjwa ki kyebe lopjara lindi jiswa ringlu tingrabjin ki pyonjong sarba zogjun chachi lege tewe chewa bygobe nilhun nongse. Chongdu toa, yangdaabi siydun lechi dao zubu ta lagdar chi gyu gol ki jikab suji Xi Jinping ki geshe kejin ta. Zhongyang ki jeyue yikje gongdun gyu cha dan lopjong cheba ma se, nyendiye lopsui barsi sibu se. Yanjin hayi, rangyong zhongki changjwa dan dagjwa ki bezun kyebe dagib dao se. 왕주정기 당용수 양다비 시든 레치 도주부탄 라다르 지비 롭종 롭수비균이 당중양기 당기 금니슈비 중창중 제조 탱시비 공균탄 좌용니 당년용지교를 꾸디 동교 당기 시경 멍시딘도 동위의 특주규디지 라다르 튼규지교니 대류 당주경기 레겐조 시세 롭종 롭수비균 양교종 등위기 지겹수지 시진빈기 년대한 딘디 숨기 랑자 개진 라다르 타직도 제비 롭종 롭서로 튠잠 진신기 편제 튠교로 꾀디 태교 정용 계심카 당정조당 야지 당위 레치비 땡기 니기 탁주 정신기 튠니 라과 딩섭렴바타 도시시서동타 땡주시 땡동 송경니 토바제 제토 양타비 시튠 레치 도주부타 라다르 치규거기 지겹수지 시진빈기 예시 개진 롭종당 라다르 딩섭체부타 담바 튠니르타 춘니라 지송슈와 푸라미부타 큐용라 시츠바 망게 체도 레드윈 조부타 망게 체도 디규준바 응외도아 덴즈타 덤진 응주 제게 랑자라 덩진 냄부체니 민가타 푸 차셰다 큐용 응외제다 편제 응외기 저와 탁주 야구치부타 멍시 디워타 푸라 편비 레드윈 망잠 주게 라렌타 미마 루규 제게 최감 택도비에 춤제 응외디규로 비준 제규시 송부시 왕주정기 교대별라진교 타종체니 등조지변타 망치디기준바 제리당튠비에특주된바 덤진의족제기지 랑자떠두루제디 표현종유리대교당부유다공비조교로괴대후르다동급 등조지변기 등시자둔타종체니 团다바숨도등시电波타 겔시미바체규 当了拉萨南大级别测试级军决定组前年三路党测试查具借给贴陆军习近平给苏西南越当中央党借局局局用了七八堂等西所中了兄弟一点三路扩大党军决给长界拖了大年空战等民测试给我他用这个吧金榜给都西电都大年前界拖把了年灭罪前界抓把了安逸别别跟着苦的三路南大给党党民马去跟着增助他查下三队这个 망치디기준비진단주린시규된조체니 刚把电部作年忙接列主切的忙做年长给全大中杂铁大等于当西兄给全进了几年他们进切的美丽卡给忙做给通南堂给南年长那我接三米接把他推动过推了三边当给忙做蓝做拖也不觉年当当忙做堂连接不堂忙做我也做十度动堂当当西兄了六个球球当都是积极起手三米接把他切入动过这里当听别管年特区定有了他们前提我就把中多去年了这股的他我多点嘴用我切割当届当新主定十千年忙着给国库的密不谈特色谈不和决定特区卡天恩谈去年孟顿界当定有了概念切割忙着几对冷路拉达的年不切的去年新列顿主不谈这次新列顿主的偏见按列切我托不切割给女拉达年不切不谈这么近往家撇绝切吧忙给切多往家绝吧让给增主切割母体的居居连锁动画堂天元切割的

0: 为了就团组为车站这边能清新些那种。
1: 昨天去个娘娘塔比桥，地不地面，车站三步去。
2: 三角路管队管枪里进去，决定作为车站那去。
3: 三里一，天地决定作为车站这边能清人，为了国脚土，这边热不西边。第二季度六八天是开别，让中期社会课堂提前开启，九九劳动堂团结了同济南部区别，人民地灵交接别国热烈响应。
0: 星期零开，各科教员一百多，团长教官不同，团长教员为了培养地灵幼儿器官，让教员等为各级别，团长多批单位就团组为干部名列，某部队队长，迷茫地困难突然带他，他点他点开启认真他勇气，他点他点他，猛出吃住让人顶死打的，看中给团长说，团长迷茫求救他，团长制度，团长地灵。特送三点节气，迷信鬼为六十二不行占星月。第二年，迷信鬼为六十二天春季岁年点别对日生日。
3: 小白女婿心里怎么了？马下了空。老我不中我过来那边，第二乡第二重组当支部书记，七零六部来了全国组不是。况且多边人，我了江西六部堂，提起曾国堂参加干部六部级，其他人秋桂六的孔平前辈七十全部堂。这里诺贝尔提名国宋吃鱼体舍不脱了蓝塔认为我做长美蓝巴图德西皮在七八堂扎点价了样一十七肉是拉巴团主做那选国里入名阿了我在年不切不是十二个别将这里诺贝尔念图他在国里入卡能修行蓝巴图这里诺贝尔三个别空气特送等局学过作业不是
0: 这里诺贝尔朋友你请用舍破米送到你的身边第二重出隐形在的总重堂帕塔激励你给给局长去与了堂长设计堂成体给帕塔通讯激励送来面如果前辈告不堂着了面三位问切给第二重促哈强龙库堂微信碰西域陪席为金锥当机迷茫金锥马起重迷吞给批给东若切巴马塞三个月三杯堂主力国西给不索忙错燃起念念的不自己语穷腿巴拉给大土这里诺普登具体大学别他上南塔给蒙古塔此看给宋切别同没森敦空气森素丁色素语
3: 这路接动国家解决切皮楼罗决定了这边这里诺普相提蒙米的修行安康不久呢培育给十几特送领袖图来过接不是蒙古呢这里诺普改建宁律给全党切入胡大当心关于说的七个除在来过的沃克设施度女婿他怎么生个月别东北下的马布鲁居住样空气持续电力进入美食国人给蓝巴图空气大图对你提及月拉日头在堂这到了说了些冷不如国主家国样空气看到七七样进入美食空气来给来自哈江来别进入这种国家解决条件落入光想起当能修行安堂不如就不是
0: 记录切东国家国主国古罗，这里诺普莫歇天内培育的罗金，隔天矿内入校人别马本西都有预备，列举当个七个，况且我西列个略当地培育土壤内模特特送给列了别。记录年冬九十六，第二场崔当这边书记当不念诵，罗九年个人，况且通得牌松土，玉米村内车内探参给特色对面果然列了学。
3: 大家玉米体外忙话探参果然堂他顶起甭敢能修行。提出罗曼特宋切娘为根管员了，刘德清为巡逻堂，他同郎嘴白八位培育的老辈罗扎青木王也不是。可是这里罗比卷娘为人不举，康庄探长所认得了个人特宋起，接近特宋给人都军前前呢。刚当完了，一个给探长了个人堂，拉上南大起，亲戚送信也不是。
0: 你们努快，第二路冲去绿泽滩土，出去哈江推进，路径出别江面专门滩落出去，中南推别瑞阳滩对内，沿途过些车行雨。路冲去路经洛桑七零去，绿泽滩去七瑞内，中南推别出铁大了，走往寺庙大行雨日。洛桑七零去三桂板，路径出去落么错，第二中南点了，落地位路径切不通过，剩了该错的切不用给堵，解决不通。况且一切村内三个别，第二期路数更多，切不穷哇，难去错个月。
3: 我们去团员认对人，提高了路地设计尽量明白，路里面通过的顺便爬起，落么么多都给美景。路里面西边的出别落么难，你咱们去想趟重点难，赢了总体落差的越过个越不是。 로상 세링기 사고에 봐라. 급디디 롭충탕 부주캉 냠토유라. 개개 시마도 메비. 권주 초코로 따도 치고라. 다동 롭충 진짜 숨기 롭쟁양 치고지 유. 제 접시.
0: 지루니 돈이 섭실을 룸주토 산에 티게 망초츠 담상시 퇴버디 테니 서송가 괴명을 초 초동 하산 신비 디아 롭충 준신이 루림 초기 로마도 토기 유부테리 니도니 생을 뢰다와 송바 로고 초기 칠 롭충 칠발 규비 루림 토에 로마 창마 퍼유 들로유
3: 예외 로세진 표지 계급기 타딘 타다르탕 멍주기 자주 비디온 구조들의 구디 휴진당화 당자 히말라야 폭도 내비 총대 총중태 강정 타잠기 디지 침시시도 교류진 교육시 유미 조정기 천대 표강 리리 제다르 집으로 내비탕 놈나알람 리리 김장 장미 공장도 등봐 로싱 리리 팀동 다다 총수 장마를 켜봐 로그 리리 김장 장마를 로 등보 코딘 토벳 라소시
0: 第二重催于民汉中期三个月半他车卓兰雷苏清巴塔罗查卓瓦森车梅拉内西大迪沃塔库有体位贼不接穷于培育你日行雷苏清巴通购唐仓松用塔琴西祖尊切别安全恩秀体位切了欠松西居于不离第一他们第二局部美丁塔美术艺术界恰张三百七瓦索转刊了张着其行巴三个月同时 第一他们三个月了，那么些投入前期，如果人民是忙多钱呢？我讲你这系列他们送，如果说忙完突击前年的月饼，我突击他们前年转开了整个几个月，这就是。第一他们转开呢，整个七八七八趟，况且怕别么罗三期，阿列米那他娘土，说白起不菜了，大小土，而他们说是他这娃七星，这娃还将七星。
3: 空气品气，只有加权命运出出去身边，随着看松土西加行于不离。白马路上去三个月了，没些阿郎你，你提不趟，新这东边的大将七线不怎么去，行不专门些劲。你为了些人，今朝车间连锁七不趟多年，我里去我将真正看中些白白，第二了，如果我忙多情绪，我将大家的随着看没得，下个月搞我呢，那段时间就去。
0: 空气木腿土三个月半，各腿腿看不懂不卡些月饼，想起来这不冲出他腿长的用够，俺了看不懂不提大姐呢，经常准看些你的，用破忙不懂规备超过短穷。文章各腿腿国际单组规面贴了，甚至全部穷些就有不离。三年四兄弟，工作这组钱呢，只有失去吃着吃不谈吃不起，且天所讲讲忙不能穷。
3: 三能顶嘴来别提。 记录你同下面照片录了，别忙了上去，看不懂不卡些能，你的究竟听呢？清仓转岗热的，求求了去，能不如去个做不是？第二项单位他师兄去接着活，玉米卡起了，如果去用不着不谈，忙做体位忙位，创作人家的编织局，开包龙雀特别不是？
0: 第二重催玉米这些洋葱去，目前正追查跟先别，跟着退税人物谈。 马内托瓦丁，现在虽把从卡布鱼巴马塞，狂养也不热个面。文讲，老天爷呐，从咱们六十七星，师兄去巧进呢，现在推来两两看做呢，就叫牛总七八，七顿七八汤，巧心心呢，趁在本案呢，得做主菜汤，那个啥不能真，他能先算上里脚再签约。
3: 那您俺崔肯去，过去谈看不上班，用破国车送咱们穷游，解决一度。穷游的讲的车子，毕竟俺穷游没被撇掉的苦个苏醒游。三点美丽卡给不住车，热的车尾专心谈，体外帮俺的车子已经二修了点呢。顶这趟二修前边，俺们没被一个给啥子送给他，毕竟点被亲戚军军行，胡大车的，他咱们那么大了点呢，他点他打的他，蒙出给留啥吧，做没事。
0: 星期零期，空投三出八天呢，天地就团座位欺诈行为难清国巨土，级别热度级别低啊，最多黑板电视亏别，让中以社会卡谈的乘客去，就催来动弹，团开了他们今年不去人民指令交给别国体的。
4: 喂，天呐，快出去接穿了休息。
5: 卡几遍，出溜遍，出溜好些几遍。
4: 啊，第一。
5: 看叫你俩卡巴动弹，你不得参详。
6: 中国古筝界卡巴东大萨瓦，哎，卡巴东大，体外我做的是。
7: 推到三边，短距离控制，第二场。最多点边，平均也平均，第二三。
6: 三角龙滚对滚球，三角龙去判准。
7: 三角龙滚对滚球，三角龙去美容。
6: 他的建议三十不等于，平均龙程延长两公。
2: 최고의 룸진기 상교로 초교리지 상교로 군대 군총 심대시
3: 생략이 샘나 모투 决定作为 지자치비 낭제낭 고주토 통매 섬디 심나 띵보르장 총장님의 워도 류사라 잠시 퀘비 표지 당부의 뒷 팀리 사용치 용고기 세탕 라수제준치 신두 초진치 미세 치리고로 내주시오신
0: 생일링께 니차르 표기 당부의 뒷인기 팀리 사용치 용고기 세탕 라수제준치 신두 초진 편조 미만 초칸키 총친 첨부로 초신 방알슈미르 쿠구르타 겐치로라 띵보르니바 심뇌 지도 지와 살지 배봉제기 초칭티 사퇴 서시 채물 도수 채부시 진유
3: 티니 생대 초칭 권은 민바라 림바 초사 계기 사용 차구 치순키 최감 첨부 미지 심뇌 띵부로 예바타 슈미 로격 챙엔 타 심슈 챔부 계준 챙게 유도 줘라 쿠구르 챔부 슈바시 티외 장시
0: 초랄 민세키 권준시 유진 권니 시지 청키 팅지 종 초고샹 기딩 청취 님은 왕무지
3: 뉴스포베망초기 지 니모 왕미 급디니즈 치딘 체급 타다양 앙자 기기 유시 급디디 기딩 총즈 강가 디바타 렘부 가징 천동 체비 총조용 징앙 기내수 결바시
0: 유민남 징앙 체모 기와타 니모 왕미 겐군타 추구 체내 강토 최고민 삼로 동의 급수 김치 포부 튼조키 앙자 침비 콘키사 용디 김기 겐군 강부시 난토 류송 시세베 니모왕무 용초미 되바 람싱 강부시 류초수 교디 라베 사도시 경옥베 라그니부 추가 샤와타 랑아니부야 사바팀네 모디 차야 모참디네 샤미 니모왕무 짐부낭디 급퇴두 사도 강교 경옥디 시르최도 류베 겐군 교토나냐블레 신 강양 성교민도 지주도
3: 다바니바르예베팅리총참조향키향장쉔바변바노푼니니모왕무죄베내출의용소로사무예베라왕미바라미추쇼없시변바노뷰사윤겸타네당윤아이니티티록접동리루가조비니니모왕무탕자와라네자주강교교비니미강망망접톱나삼총시텐수치신주엽시
0: 사케 넘디비 닌카 하장치위 급수 초군니위진나기셈니 서시침모추 유민남 저와 베티세니 지체 뒤메기 내수 켜외 참수 당중앙타 기시지교 칸키 토구 리롱 토마게네 기쿠이토 체마니토조 투통 추출 카시낭 메수로 교루미타 멘투미나 추시 참게네 기쿠이토 람생립싱 키세 쿠망부 강교 게바타 추송 경괴타 주리소기 응우소 카지 지주 니퉁앙 괴제 체유토 네밍앙조 최체 레고오기 서수도창 주창신비 창알치외 채물 뒤도토 뉴즈포규 툴리비 미탕우소 대다니 등규름포 세치기 주미치신 뉴즈포비 망초러 라리양 초외 순수진유
3: 다제 기딩총소로 사용기 마가 나선의 수디 빈준 비달 내비 뇌강 사르비의 킹유시 뇌강 대달러 총습기 수규진 내기 캐주 응어준신 샤유라 최린탕 주로 장자 퇴비 상최소 팅럽 소외 디구장 차장 사르토 니유 서도 준비 뒤강나 최고기 추진 탑장리 도와 몰홀로도 출신 내제 포긴 기망조 창마 댄자타 르기키 뒤강 사변낭 뿌디 뒤가더라 로테레 내제 포장 로테레 제준 토바타 보디 토비 미세 원규 토바 중요시
0: 라리앙 수수 개베 팅리 서시 체모 진수 메도 양양 시진 배봉기 럼포 르웨 준미세
3: 사투포주키 남양당당기커기토우타 개요미만기 저와서 모로라 딘포르장리 진수심쇼 챔부타 제티 퇴럽사베니위워 사투디기기리우사르바 모투 좀규리 생략이 공토생초바티니 팅디주된조치라제베낭세낭 고주토 통매섬듄심라 딘포르창 촌참니위워토 리우사르 잠시 괴베 표지 당부의 듄 팅리사윤키 용고 기세타 라수제준키 생대소진키 미세치티
4: 喂，姐们，快出去接，穿了休息。
5: 卡几杯，出个六杯，出去喝些酒杯。
4: 啊，第一。看叫你俩卡巴东大，你不得参详。
5: 中国古筝界卡巴东大啥吧？哎，卡巴大那，千万莫说的些。
2: 산교 가르소 세웨 탕세기 거고
1: 양타 세주 대웨 야양기 디포
2: 망수 돈에 링웨 망심기 부자
1: 초에 님주름 은베 꾸세기 토라
2: 다르키기 센시베디니 편조 롱친 옌천 리고 그게 롱진기 산교 초도의 대체 산교 군대 군중 시부대시
3: 살기 샴라 성주르 군대 시비 낭체 세시나쇼
2: 군대 성주르 타예 갸촌레 군중 노고린레 켈레부
1: 성주르 군대 군중레 젠키 성주르 군대 낭체
0: 생힐링케 다와 당분에 시비 파르키 총소타 쇼쇼시 총 다진네 지게 버티 뒤총불레 갸차 숨탄 청춘이 파도 시체낭 튼변조라네 원주능거리
3: 예자라 송등부 제주 꾸비시 긴고로 외무주 제발시는 다오 당분의 시비에 팔아 제주 체리비기 체련 차주 라더딩스 제발당 제압지 제소 은영부사제탕 차게 진쇼 제주 체로소 시주기 편제 균체 매발아 원세 퇴도 신디 제주 총부 딘부용왕 코르주토바탕 사르신 레그의 초소 피제 조회 남방의 입시 총소탕 협휴시종 등지당리 지약바티 퇴송발의 자제송탕 정중 니파르신 테나 지조 제소 시종 동포로 자제직탕 정중 구파르바탕 랑코르탕 도눔 테나 자자 숨탕 정중 듄파르와 셰프슈 시종 정포로 자장아탕 정중 툭파르 유시 시제 초외 리키 총소 딘비왕 파르바탕 장도 리뉴 튠제키 그리고 지제의 신신 진다 시바라 제창 인키 지시 주리 선음탕 견구 함시 시종 정포로 소소로 자자 시탕 정중 직탕 자자 숨탕 정중 툭파르 유시 제제 님과 사제리 장도 진료 현재 최종 체제 중격부로 파워를 구제 중립시 청도연부 청도연 청시 청문에 응원받아 진대 시발아 조내 레디키 진료 맥시 진종 장보로 덤가당 청중 구파로당 라도 카바라 직제 진종 장보로 가자 뉴시자로당 청중 구파로와 뉴시림바 당부 인비 구제 추체 진종 동보로 가자 주당 청중 시파로와 뉴시자를 주지랑고로 첨라라 캡제 가자 족주리 직당 청중 시세니 가자 족주리 통마를 개입시
0: 在那里，由于限度面具切别继续开工切入动作力度，铁管器是这两段，等进他们那里，你接着我这里是。今天天气，机器女士初年，给谁机器看生锈熊烈看起，失去管器拆迁所设冲突创新，给可面具根据具给这一用枯萎，军队三年起，现在级别协修扩展切割，确定等旧管器，两台三叉起固执协送，三年前途。 面具切板贴杆子架起，根据日期调控二位切入档内，团大位休息团前体位忙完，预先图主跳不谈，他年三主跳不切入工地东区引起我追闹着。给客面具根据去拆柜，陈水水一西长，张青家一，星期天内三千前图面具切板贴杆子架被调控加切入东区，根据按工地档内面康图对不谈，接档期固定面具切不内，长期拖谈。 今年社会连锁固定面具期中内谈，明显内日注意着准心情来给内，铁杆自家切别盘，人心加切冬菇汤，三七线图根据了修看起，心情来给为插着起内电气起，面具这些面具切后，面具根据起楼对本子南，让那基础根据卡对内，铁杆自家突破于接送度。
3: 新开林街，米特人女体基础牛从盘位归属三百余度，铁管器修成两团变走了的我只能个是。铁路下村，过了西北米特平女团列军牛肉片界前边，让街及继续下去趟人女车间所只有团在趟，下去业绩创造了巨巨路，估计特别不同。三年卡起，基础牛从盘女郎人女团在铁位忙途出行休息。 广东汕头市六角路城西连云前边西区崔德街巴店，七街区街区北端边北翼七街规矩区规矩区铁路段区铁栏区七轨图铁路不同，三年提给城西电力所，日地低价堂，七西规矩七街，那里样错误违规区七街区解决不了，扩展七个月。到我看来，借用区七西七街图机会，这栏用区下坠通马铁铁卡来立柱上游时，每条人流六在铁，苏州塘铜金。
2: 김준所恰公所用牛肉恰不同的呢，解决人类团结强，解决冲突的用牛肉决心就是。刚过来攻击城西两万八了，他来到我唐部内西边拍了，让给其日卡去明开个月出名。
3: 칠동 체비 장보로 림지 전에 고로 통주로 갔다 응급증 없던 하신 바탕 퇴제 고려시뷰 계급 탄 쓰고 갔다

0: 일라네 지돈 템파 진리 도브라키파 루타칼라르 무투송 도난다 라도 지글라
1: 리세 나나 선생님 나 맡아 제나
0: 너지 주제 잡을
1: 나 구셔난 거라
0: 너지

조크트 숨주 소치 촘갸 십주 시행아 제보르 주네 텐조창마 남소 총대기 직뒤 내출리라 창외 쿠이토 지교 구지 제베 겐캄 대외 구이기 격공용 동바교 마세 링내 유고기 레남 첸덴 촉딥 톱유 대단 첩지 진중 구이기 겐캄 코류 송종기 랑체티 링내 유고니 경기 규림 시보로 냠지 제네 코치 시뷰 람스 균음 락다 제네 진중 구이기 링내 유고 제고래 총외 초외 개니 창마 뇌매쟁기 첸덴 도룹타 크숨 규지 록튼 탁주 제체시 남조 진중 구이기 디구 토담 디네기 존이와 쉔바 도치 응어주 제바시나 인다 쇼베 추측에 단체가라 레튼바 십슈 서치수 좀네 촌잠탄 강탄 람토 개니 장세 제바 조구유 도치 조묘묘가 성교고 캔라 진중 구이 응아외 제로 침부 통급 안추 테르갈레 교진 두 섬기 제송부여시 진중 구이기 경감 코유 균투 레스 침부탄 Rinne yugo ke lienam, chenden tan buse toru chimpa tan chepji. Zinjung kui ki, rangu pege gyu tuyngu la shi chukdi, lienam sanne jen ki si gyung lam su kyabde tangne. Zangze lienne tan, disung ki lienne, nishenbe lienne so, tapcho tangbu lienne su, ngonlu kongdo kui ki mangso du di. Gengkam songgyong tan, jugyong ki chungze, mangchu di zar gyu wa chene. Gengkam songgyong tan, rinne yugo pege, 망초 레동제 튠조니라 키벤용화 체유 돔제게바시나 제로니동 갸메 뉴슈쟁을 로로 남조 젠중 쿠이키 테가탕 양나 신규기 토네 조광아도 학점라 융보 고칭아도 점 퍼규르 구이치 체유 긴감 토담바 도지함메 선교고이 켄라 초케 도딘 초인 다저 초모 송경 체네 총조 초부차거니 정중 감타 미 시튠 냠네 지베 배준 약슈 시리 초디 약부 숨부이나 디기 초와 약부 숨와 타 니 숨이 제송구 여시

생겨낸게 다샴리야 열론장부의 국교 첨부티 근제시 척추관리야 뷰리기 망추기 수균연부시 유바티 주구인 쇼수리야 초고군기 중콩디 对抗人不起了 普塔婆母西约不来 普严不尼 열론장부타 푸니不尼 생계커버 푸순不尼 랑친커버 중문尼 마차커버 인不시 니시 역抗人不起也 普塔婆母남 人尼기 둔토공年 다니켄서창마 찰롱중차외 소수랑고툰바 체규리도 직딘담비르 쿵갈메 롤라 남판주 미슈뉴 투수 겐캄짐 시슈바다라 견조 창문이야 겐캄러 데모다와 친디 소수 통계타 퇴계 체로 동외 뒤로 법도 제송배 콩키포타 포모시부 소수 럼부리 담디 초라 퇴프시 젠부 열로 장부 샤초타 중부 생계컵 눕초 랑친컵 장초 중부 맙초컵 로초제 카 소소를 송시 젠부 열로 장부 롱슝 깍교 망부시 규네 타르 공부 유토 레바타 Tere Rilun Yongso Ngoja Nakche Ki Genpa Tan Sacho Kangsar Medo Nacho Pianchun Genpa Dar Sheba Dendian Xing Tan Za Tan Zixin Ki Medo Chishim Tu Yongwe Chune Riki Sokcha Tan Debcha Chichu Nacho Ki Genin Jika Jokshin Chema Lip Tan Sechang Yuzhang Cho Ki Choga Chaba So Zinjun Dawe Cho Mishinbe Rengchung Kamla Dianmur Yingxin Tu Sharcho Su Tielun Ang Pabshinbe Gubtir Togrin Chone Chapingyuma si yorlun zangboro chutongwa yongwe yorlun zangbo simla chapingyuma di tegrine yongwa jawwe jikchena nye zhongbo tan zhongmo nam tong yu sechi nyamdi chapingyuma tira kegi nye zhongbo di ta zhongmo tong chungam si chibar chapingyuma tira kegi zhongbo ni ta zhongmo locho yagar gyatso na chinsu si zundam shepsi jembo yorlun zangbo damti tuyamo ta ngamchob chenpo langdi lamsen Bilib langlong tu chuwa tanja, locho yaga yatsui choksu ka gyunne, chichu ngang pabchimbe. Yerlun zangbu kukyo chenpati tinje si chakwari, ji mangchui du lhajung dabi shusu tinje chi yubshi. Zengelenge, kontu nabu tsui senjuwa tini, yerlun zangbu chokrong chenpi goro ngodri shubtishi.

0: kiringi mangso ngu zhe shu ji tuzu na, pyo yi chi bie rizhi ka ni le, yob zhu tang, ti bie guo tang, mu tu, zhok bie cui chui ji, de zhu gu tang, rin tang guo la jie ba ka ni, ngu zhu shu gu ni. Ngoi la, pyo yi chi bie rizhi ka ni guo, zhe ro na. Si li tar wi, zem nin yang zhe ding du, rik zhe pyo sum cobo tar yu bie, ta na, chi bie rizhi nam zhang yang, ha jang mong bu yu. E zhu, chi bie rizhi chui ne, e zhu ni, zhung yong zha tang, mi li li ke zhu, mun sen du bu ti yin jin. 而住了龙巴拉勒天个样子的心天呢热路给青阿汤刚过这位层次给日多出席冲冲天了天呢七百日子来不行而住跟顿错东北天呢让一把汤给不错加不天呢路亚浪呢民那位一不加不天呢但一把汤三天加不天呢碰过瘾了撒着了浪浪样子个度特东而住苏尔给娘说起我天穷俺没死过汤
1: 娘说出我天气死了撒着了浪生个汤气阳面了龙总汤人总面死了瑞在天里他这弄出了错别这没有其他心的微藏魁地罗出长了那边级别而住了老婆强就下来哈拉我养些个面文家罗那松竹协助那边他去那么了苏尔咱们协军都别你个穷色日没有那么多贵不宜而住这个汤多金库尔西古地级地呢天哪
0: 米里艰难变得足就是让人照顾不疼养米里而住的对呢嘎这把鸡米这个娘度那么了爹的胖呢送为了江米里大堂通过路让这一古人大家贵文家先让嘎这边人不得我那偏杂鸡大堂通过说恰天的羊嘎这边提米足足那么做呢羊嘎这就家贵天呢让人给拉的月边而住的
1: 讲到这呢，别人足足了人心虚呢，结果给七点多呢，足足的虽然容人意了大不同，老段足足你经过去七点多钟，你个哭出了，给些足足了提不拢结果去七点多钟呢，东罗银边而就脱个面，讲到的别人怕讲容，怕讲容，经过去七点个大人呢，大人是那天呢，给每个想我那边了，听起说说不谈。
0: 碰过来呢，那天呢，他家变了天气需求。他们租住了人不同的月饼，楼给屋主在这下进行变了，对嘛天气租出不谈，日租一呢天气租出。新阳租住了，这边是下最新边屋主呢，说不了因为天气里租出个买不着。月龙来了，唐伯别租不谈，你把给盘门，送吧。但到冷气说，这地方还将配送做不有吧账。
1: 日子天呢，对面天呢，他就从一把康熙，苏州说成用米粒先给吹动羊，他的月饼，全国扛了头饼，一路糖团吧。日子天中共，平中三段，牛肉皮云云这，妥妥没不行些。特别，这边日子过年就呢，特别急，家的特别，中国糖，广东康荣长安江西，两度贵别当年，早晚两度颠簸年前，每人三十二当季，日常能不乐天长些个呢？
0: 啥都咱们路呢？通点给的，这些几个月，咱们提这点不着咱们些呢？特别那么胖呢，马上用个钢笔薄衣拉链，那么偏呢，啥了马上盘给，偏长猛用这几天了。特别这个季呢，钢笔一百这个月容，抢我拿来，钢笔一面人没给加不谈，羊拿来，钢笔人没给水呢，加在五个月。特别那样，团队还长气味，我这，加着脆中呢。
1: 南巴朝西做过一景，咱们的这间景呢，不满意。广东边的那么脆，别的级别肉质看腻了，而就谈特别过，先做不着。木腿呢，周边做一腿的，带做过汤，人汤一锅呢，我就收银。木腿呢，周边做一腿的，带做过汤，人汤锅，我就收银。咱们连个周边咸汤粥啊，别用周边做羊，过说当侬六做的兄弟。 在这长沙，隔壁左右有一景。当年桥东这边，人就有些经营。周边做一串多，当年米汤鲜度早点行。到了店里，所以做那么不偏远。周边到了国所，先来那边，在我汤打用几个月。龙王东厂人周边人来汤，吃个那做的串多，成都的团圆汤，人汤吃不点远。汤不，做一句个，别人呢，中国哪位米的个吃行行？ 那我们那送。 着来做的前边超级新月边大所谓浪来样推运行不远陆剧给铁点拿推个一柱胳膊松样着剧堂温家给苦苦攻击但对中堂所用了同情不几个月推个没不难记但对中堂所用前边浪人吹度大堂迷完了自动什么吃不堂但你推这个天界堂做一吹健康节约过去一么马赛三杯抽一吹甜蜜巧遇的所家行一行今追他问家某处所的各属样你不天生团圆团结起归去对你不做你今追他天真有些几日周边街边错接当天苦留给拆迁来出发行营杀对那么些的间别杂当给检查团圆通通言别接对他也对通为拿杂当给错几个月天明推荐先团着上那边错几个月杂当拉索堂秋日举边给送下去周边推荐名这位拿杂当你不去归别周月人心里周边错对以天去七去总有的月这就上三年杨行家切为杂当堂龙库都那不切别决定去过去跟政治有切记可见人心通就月别周边大堂桌内让他忍不住为讲该在他的切切切月但玄西文的宋周边秋索了电影做第一别制作组周边连续切入新月给不破戏拿着孙别春节做你人腻了王位大戏越不听你给别大了痛就不停着解决你大也不是越子明显了我们是解决他让给坚强稳健接近第二其实人腻了大也不是越子听你人腻的千年得不了这个月推荐他点这人越对抗壮接不住人腻了再坚持不躺着啊人腻给大了坚持十月几个月第二接不起因为的局呢出这座有能先大堂读者但你看着该学级别我不定不系统比如给制作组查卷忙起我大堂贴杆周一别按照先到同意者接着周边人类的圈用的行住车子人类错抗色机电的周边大选就是高不一别起寻你的你吧三百别元龙地请问你别以忙最多特别气味忙随行的柔前边在堂秋前边长两个前边技术组特心安等定了龙地他就要找不谈龙的卡拉布瓦提尼提这给出个作协同就把马赛蓝着完了两个通常主队修不一定巴别龙的卡拉布瓦尼平民空协同就有龙的协别他念龙年龙的就把谈给一给龙马这里成为对最重要龙的这把开往克尔米三点金钱金对最来陪一人来了龙了变就把谈拉巴图代言叫为人心了对吧龙西巴林巴对龙大即他叫龙的堂收归龙大你所以为你现在陪一人类吹度龙的鞋比他年地没了乔尔蓝珠用的堂龙的托给什么但了乔尔蓝珠用为全队员陪一老三东个闽南籍赞别大堂秋地行大给叔叔借的罗杰马切就推出婆婆堂没出了天堂把这名为闽南地岁月龙的堂带你推梦门一边找他们是月经龙的村水做你给你决定度以前诺不结尾大教堂穷堂主给苏里你龙的对于松堂大堂生给你你龙的灭给苏里你的贵月所家提大给天女穷你在堂中你找吧大你把娘生给你修给村水一把对不起龙的媳妇你陪你去开业用贴度绝经听你扎西别看样西度问前几个月但你周边三边做一处全大贴近去推人电源孟西铁团安住答应周边每次开始处推别你把贴近你把生气起来不赢听我主归途你这几个但你没都没人我先把他听你这些他第一个全大吸引那么说完周围两把图那么你一把图大学年周归行给别听到六周一百个求给关键他托不当有一边没事那么说完东归员文家制作一铺酒堂推入一粒军堂对内年端堂推荐新大的这位置白瓦堂浪阔起第一次接不贴国特美别配置是的有没文章撒家拉拉安心水军贴内部堂军舰接行员陪这个三百出一处人类的南端里安全他做人这边人类的出家忙不起陪这迷茫的森南内部堂关注军舰起出给朗林堂这我他们是有不协同咱们连给美丽新大堂这娃建筑用张扬名言别人都是陪你忙做出圣南所不念诵圣前期所密这边沉睡差别人心马去给来帮月陪给随军人类制度大也不是 레기 선표니 화장기 통남 괴고로 외비 미친시 인괴 대외 조배 지소 최도 로다시 화장 제동 최신 기니 미탄 세손 지신도 초별 핀순관라 지지 섬유 로다니 조배 외내 시나 화장 건강 세위 미지 로다시니 다디니 페이지 장기 상부 주수 유진 신태동 장기 최소래 교킹키 다티리라 다수 로다루 운진 지구유 조배 장기 로다 뇨송탕 미신라 데로 소 미제바 다티 제제 체메 지구유 조바탕 대완 지지 제비 규림 최도 다탕 제외 점점 망고시 차유 변나 망적이 담비 다윤네 신바탕 고마 예네 쇼구 시바탕 대이셉디 대인 고도 내랑디 강퇴도 살라 용민조진 대다체제 대이 양양조와 은진 지구유 대딘 조바초 저고도 뜻은니 고르기 치라 깡비 타비딩도 이거유 캉비 낭도 되급 응외비딩도 계시 다가 낭도 은조급 니바 가가 킹키 보도 되네 저거발레 굽게 삼냐나 가딩도 정외 근중도 조미로 외견도 가동비 지운 딩미도 제세르웨 짐지 미유조니 다가 숨겹제제이 지당 달로 숨실을 려급 자주기지 균도 다긴라 룩지기 라자제메 디수지그유 디수티니 균딩기 디수 인비 최미지구이메 외견도 다이 자주비 니가 하장첨부유 게디 샤주의 약품 마제치 다치 라브유 조베 노타니 야카 주전 딘네 달 로큐 라와 무진치구 여진 타 도제기 사고진나 체로 미동와 대민라 다미세와 봉고롬 뵈바인 대급수 규미긴 전부 사바 용와 잼제 체진 시엔 전부 레급 김다기 상도디 다이 치소로 네버 미용어 타 칩세와 소치구유 공세긴 잼제 대다규네 조비에 따당 제동 스무창과 시도 투진 따당 따제를 송겹차지 권주 균투 로스도 차비에 검수용암 잼자 대단하 제송 지그유 광도변도 넘버 2 조비에 초유 최기 대주고 타 링탕골 제바 제바 센주버시
2: 생길링게 티링키 내초 6월 리첸 순점 당하시거니 리첸 10시 천군 난캔 최대변조 라타 조경 슈켄 민주니 랭게기 안주 리첸디 센시남바 토체나시거니라 개시 샘부보 캐랑키퍼 유투 6월 년제 슈세 작전 내개발젠탕 6월 기 제공 믹세젠 야는 6월 기 신지소 여비는 이토도 군니 내초 6월 10일 리첸리야 구피교 교수시거니 랭게네 무투디 디그친람키 리첸 샹다 센난 유

0: 아니 지돈 템파 진리 도브라키파 루타 칼라르 무투 송조난다 라도 지글라
1: 리세 나나 송세나 마토제나
0: 도지 주데자고
1: 나 구셔난 거라
0: 도지

0: 平常龙青年青年看，别给龙青年谈的龙青老起来先输赢。
1: 李正孔买哪了呀？俺这几代屯的就是写不来其他，记就是写吧。记住这些不要来黄龙给李在那了继续谈大个人心给记得记得说给团结就这个给南北国了呀那我的书差不多大地的俺做七杠十八呢我都这样俺做我的书很大七杠十八个了呀黄给别就拿了我的送什么人心肯定是这么的表示呢今天一样马到新运美这刚西北的话了这刚西北告诉群外今朝西北的扩顿电子给南北了样按住一西北门子的七个七百呢他突然按住顶着是别去等着话了别查下边呢七列堂这位今朝西江大国西北都不堂大国人心给没今朝西江清洁给恰就北美超过都不得话了顶着是别去等着话了大地那能够被起码的了呀恰准的写不呢没见到西个讲清洁给恰就被每年被每朝西北被地了恰准的写不呢全大大的地方了没了一呢普药的泡沫药的罗那干巴药的罗那玄巴药的大个能行给人民这边没药的苏汤都没这边没样药的完了一万忙不要的被地那成为今天西北今天吃的交外没了一呢忙不要的是吧一万忙不要的一点就是没了讲呢唱嘛没音呗吞点不完了今天一样是的着呢就是没了就对着呢唱嘛了没音呗吞点不音章走女不样看的一吞不塞我就不得了接着别提了今天一样马到新没西北我那今天的了俺做文集他一十七个七百一那说了就在里边那康熙的电解西域呢要么呢南顿秘籍吧金秘籍吧丁色绿秘籍吧江北隔壁卡进的干来各种油吧卡进的连老婆油吧秘籍不说银吧银那样就是人家记了讲呢铁大厂吗人家银吧西域银吧塞瓦切切一几把汤一吞把银吧的电把切不住了金的一样马到西域没唱嘛了南对老个的一年唱嘛了一年的呗一年的是就是一年记了讲呢唱嘛了一吞把银吧是吧一几把银吧吞大金的是电不住了切上别提那了穷为金的西吧天啊一几把一吞吧因把塞尔就被扎起热血，这个阿伯搞不了，今天学不完了。机器的心呢，尊重点白米日，这个出别搞不了，女婿做他没白多的少。这个阿伯他，这个出别就完了，这个阿伯搞不了，成为机器的心呐，谁的？当然俺做亲啊，记得团结就对西北男的老中些个男团结就完了，机器的心不的。能够配置东都在呢是吧配置东当给南北堂扩顿电当给屯电当给南北的呀俺就顺便去取都在呢今天是配置东完了机器人铁打的送上要么呢机器人一边念了中间没七八一南七八都不做六八样看的是呢军舰堂他个能行国八所七二就被屯电不得完了空给被汤抓呢抓了俺就空的鞋被被铁汤抓呢铁打了松把汤一边来了中村没七百军舰汤大概能行给中村没七百国把说扛一米出二就把得不住完了被敌人了成为机器的鞋呢鞋被第一个给机器的鞋呢鞋就多了他的扩顿电当给南北我的鞋被赢了让给让了出二国呗南北因为军舰汤我不说七二九百吞点呗那么顶点这个点解三二七百完了机器的西北铁大概狂了也许不能行军舰堂我不说七二九百吞点呗完了嗯对 지치리 시나 시베 다리 디급기 지치리 디 가다스나 랑게 랑라야 주어든 배 남배 터네 되네 군젠탕 꼬여발라 소바 가리 이미 주어주고 남바 딘데지글이야 딘제 세월 체바리 태양 가리 라도 투구르베스나 지치리 시나 시베 시나 지두가라 시나 시바 딜라야 가르스레스나 지랭기 다스리 시나 시바 티 둔다 니데마르 와라 딜레야 나도 다들 나나야 제시 가르중레스네 칠랭기 다스 칠랭기 다스 가르시에고르베스나 주어지 꾸 참아타 와라 주어지 꾸 주어지 때 주어지 때 주어도 꾸마타 다게 죽다가 랭 겹주 유베 된데버 와라 크게 나나 있는 나도 두균딘데 터정래 강이스 나세든데 시에고 와라 어 강이스나 시베 고든데루구 나바 디타 다리 대시에베 지치리시나 시베 시나디 고든데단기 나바디나 찍바랑래 제당에 슈에 가다스나 지치리시바디 군젠탕 꿰바서 치워주베 된댄바레데 와도 중에 시나 시바 대당 도나 랑그 랑라 주어주 꾸제 디제다가 주어구버 딜라 랭겹교 유베 된댄바레스 디카레스나 나도 크게 나나 이내레 양만아 피해게스 시네 디그레 두균 강인스나 강인스나 수발라 어디 표지단다 찍버레 강인스나 수두더네 꾸참아타 샴다가야 딜레야 뜨베 랭지 유베 튼다지 댄버루와라 디 코든댄당데 있나 남바직과 당레 다샴나야 간도 롭중셰디 베디나라 중외 다 지지시바 디 코든댄당게 남아디라 27교들와 다 지강아베글이야 근데 때문에서는 지치리시나 준류댄베 밀 누슈 조담메베 똑기 인스 랜디 겨버와라 주어디구 랭하르겨버와 누슈 조담메베 똑기 인시바디 주어구버티라 옆에 랜드를 와라 랜드를 다 디가기 지제드 카레 지치리 신한 시베 지제드 카레 지제드 카레에서는 지강 뉴데 시에서나라 지다 추비 토안에 마도베 시 요마리스 게드디 지다 추비 시에서나라 다오나 시에베 게드디 양만의 대다르 시에구베 경제 카레 대다르 시에구베 꼬바 카레레스 시에구베 경제탕 그바 강 이미 주어된 바 체제 근데 시나 시베 다디 자제 치매 겁려야 주어들려야 렌더규 유바 데머와라 오나 균전타 그바 강이시나 주다 리벤의 강시 종월 시베 강사

0: tila. Nene tangdo rikba te tang te jongwe jongdeo ki loshi giwa tang. Tine chajo gu toane zundu la denpa. Te mo te su che to lobjong ki che to kawa nyongwe nyingdun singe ki kansa dirik la ya ina da kadere. Nushuk zogda meba yin zang. Tita chebe madogba ya shiwe me shibe lendi gyobar chebar wala. Che zang. Rang rang la chuo gu ba ti la rang rang len de be nam ba din de ji le din je se wo che bo la ta ta ma ta ma de nu shu zo ta me be top gi yin xie be gai de jia qiu gu ji sa ji di la nga do tian a qi zha luo zhong qi du zhe ne gun zhen dian ba se de wo la che zang ta ma ta ma de gun zhen dian be da din de ji jia jie Tikta chubi mato shin me geja dindeji shiye gube gyundin ta guba so kang imi sewar cheba dabur wala. Teta ni nganzo jishibe jide dadi shikdi leta chir soge yatar jaje tun kang denbe tsuli ya ina ngoto shubadi ye.
1: 新建那么做公共上谈到前两次新新八天的平种龙井年轻列公配给龙井给龙井六七列前世列前地能平种六大前面给人七木娃七零多几拉年配给人大追日别过了七零南西月别三南月秀
0: 샴랑에 치다가 낭스 숨바 지데체 지죽주고라 야이나 모두 슈기에 지데체 지디앙 이기 현탕 자와암 야마나 이기 현탕 드롭에 예수스네레 둘로고라 야이나 양제 두베도 지라고 준비 와무나라 야이나 딘데 숨으로라 니시 따르신 깨라 지숨으레 니시 따르신 깨라 지시바 디 코드양 가르스나 Ni siya la sokwa, si siya la sokwa, tar siya la sokwa, daga nangshingi shin, daga nangshingi ge, namgi dun sinayde, tangbu sinayde, yadala ya ina, chida di jawa wangki, yamana chida di jawa nambe, gop sosoli ya ina, kodo mijigba rere, denbar giwa yin sungur wala, da che na shamla ya nganzu, tinga ji yugzu sheba nangshin, di gela ya ina, chokdugi, bejik shaje, yishib, ngode, ngar yu nangshin, shuguyin, shamla ya ina, tinga ji yugzu gabla shuba nangshin, shamla ya, nge, chokdugi, bejik shayube, gaje pyugwe lundin senpa po namgi, sindi, durdu chukura na, miyu yang, kwanga shuba de chikba yin, dabdi yungye, do dangwe nambe tuwa ne, tene, tedagi kodun denzu, ngay sung dewa jayegi goba dhubay chedu. Saibu raji shibi na cikde tedaagi kodun denzu gyn namba deyi na ji chingba shibay chedu yin. Shamla ngay bejo di tabi ngang na ngar gyun nangshin lenjig logi yin. Cikang tangmu de dindesi chiyu gundu yundan chinyi nam. Cikang tangmu di na na ngadu lobjong shuyagi nangdun deyi na chinyi saadir wala. Cikang ngibay nangla ya yin na Chisi kya tso gamba de gyuryang rung. Di na ne, anzo lobjong shuwe ki nangdo de chisi shibadar wala. Da chikang sumba de, chidar gengruk tso ki kisar tang. Gangba sumba di na lobjong shuwe ki nangdo de chidar sayadar wala. Di na chikang sumba de che, chikang shibe gabla ya ina, chuyi tikbe buga buba yi. Di na chikang shiba de che, chikang ngabe gabla ya ina, ngangchu chishin rikbe nela ni. Tsikang dina na ngadu lobjong shuwe ki nangdo dina chishin shibadar wala. Tsikang tukba dina zomba sunki langde jongwar che. Tsikang dumbala chige loma yonggi drakti ngang. Tsikang dina na ngadu lobjong shuwe ki nangdo dina chige shibadar wala. Donga ngangdiri ala drakti ni pawo sa kapta garada draka sa drak. Dak tete, dak tinga. Kondu shebe, pe teta ge, ji denje jorwa, ji nangdu, yama na ji shegwe ge tunda de karesna. Loma tu, nyingdu chenbu, rigbe nela lobjong chigi yin shebe, 탐자 샤바 양마나 뷰지 드럭바 딘데지 댄제 튼라 샤제 대단히 동아 동유 인스 세월 체베 낭든 딘데지 시체제 집에 빼지르발라 아샤나 가서 빼 대다가 낭라 충외 지제 체 대다가 고든 댄줄이야 이나 가서 20타 모두지 죽은다라 다리 대야 이나 고베 왕기 가서 치강 둠베가라 깨제 딘데시 메벨라 지게 로마 용기 작 팅악 집에 급수 충외 지게세 두가라 지강 둠베 나나 충외 지게세 지게세디 니엘로 모두 죽은다라 디 슈고에 금제 카데스나 거봐 그세지 두베기 체두이 다른 게는 아주 지게 시바디 시나 얘는 영이 대운 카드 때문에 이나 카드 장바 이나 땀 카드라지 시에바 이나 디 튼다디 똑배 거버디 두배 체도 이 다운은 아주 지게 시바디 년이야 로종 슈바이나 지게 시바디 된다 가르라지 땡거와도 베스나 마와딘데 야마나 룽딘데 야마나 셴기 시베 땅아딘데 투 장바 디 장바 시바디 된다 지그와라 야마나 정규 예배 된댄바 나바 니토네 죽으래 알아 야마나니 장바데 야마니 샤마르 야이나 정규 예배 된대봐 남바 딘데지기 니기 토안에 고된대봐 주거래 제자 디카래 마와 딘데 게제로와라 다가는 신기 룸 딘데 양마나 당아 딘데 장바 양마나 정규 예배 된대봐 딘데지기 야이나 지게기 고된대단게 남바 딘데지래 다음은 나도 지다 낭세 당보 장바디 슈군달라 장바디 가래서나 장제 룸탕 장제 룸스 가르셔가래 장야 그 룸딘데 로알라 장제 룸탕 다가는 신기 담아 다가는 신기 마와소하기 탈라야 자제 로알라 타 죽대 탈라야 자제 장제 강티 장배 된대말 죽버대 빼지 차샤바 이나 나도 대대급을야 팅아 망우천제 나라야 민주부에 추시해봐 시베 그래야 치강이 주와라 나도 배샤는 쉬는 디그래 민주반이 니인데 다당 단단 니라 방시 지게 망고천제 송 깨지 딘데 시에 지게 시바디 크게 표주당으로 배서나 민주반이 니인데 다당 단단 니라 방세게 망고 천절 숭배 치강이부 뒤 탈라야 자제 다 룸타 남아 딘데지 얘네 망고 천절의 주 장신배 전다 딘데지 땜버와라 디나 고든데난게 남바 찍지 와라 세브라지 슈브네 망고는 숭배 숭티 탈 자제 장자 치강이부 뒤 망고 천절 시배 뒤디나네 주 장배 전데마들 와라 디나 코든 댄당게 넘버 탐우들레 코든 댄당게 넘버 니바디 카레스나 장제 룽암 양마나 담아 마와제게 뚜르야 자제 대지 탈라 자베 임바라 다리 카레 넘버 디 뚜르야 자제 장제 강티 정주 예배 된대마 주버레 양안도 공어시에베 망우천제 지강이부터 자제 세세 채나디그레 빼나 지게 두 윤대 자송하라 지게도 망고 천자를 민주반의 니인데 다당 단단 니러 방시 송소 재단 니가 그 지게대 가다서나 장제 룽탕 당화서 그 뒤에게 자제 장제 강시 청주 예배 된다 버리 장마 말이 청주 예배 된다 봐 재단 나바 티니 강이야 조 누바디 가르에서나 조 누바디 룽탕 담아 마와서 탕바 양나 정규 유바 잠 땜베 머체 다콜라야 쇼라 텀베 누바지간 요리 디 가르에서나 제좀 소하기 겁라 제좀 가서 제좀 지도 전에 제좀 소하기 겁라 야이나 소수 시에베 깨자 소수 땜베 된다 소수 매베 깨자 통조 양탁과 인주 야마나 강바 추통이게 따와인바 야마나 소수시에베 깨져디라 겹딘주 유바소게 전세를 야이나 누가 채무 때문에 야마나 소수 시대 깨져 대다 인당 유배 깨져 샤다 인배 던진데 세월 채벌 야이나 팬도 다 누가 채무 때문에 제다 지게 시바티 야마나 장마탕 야마나 룽탕 당화소 정주 유배 던진 말 와라 제당 쇼라야 슈에디 카다스나 제좀 소기 거블라 야이나 룽탕 당화소 딘데 정규 유바딘데 창원이나 소수시에베 깨제 티다 인당 유베 깨제 인바 양탁베 대시 지루 인바 강바 추통이기 따와 인바 양만나 소수시에베 깨제 디 디니 자치모 인바 인당 유바 양탁베 따와 인바 소하기 고든 세월 야이나 팬더 친부 시부 요리 다이네 디급기 지게 생안도 베디나 중에 지게 디니 카다스나 현지 시에베 깨져잠 창어잠 현지 시에베 마와스네레 깨져스네레 주 창어잠 누버 때문에 페나차샤르니 더지 슈버능신 루브두츠 시에베 깨져 딘데지 주 창어 디 튼다 때문에 디는 아주 고배왕기 지게 시배 고든된단기 남발이야 20타 모두 체부담이 땅 아주 대지 지게 시바디 아주 공도 시합에 척도 정신된배 배티당 또나 배나 권대유대 진이남 지지 야속 깜발 교야롱 지다 끈룩 처기 개살탕 주의 티베 부거 표바이 응추 지시 직변내라니 전바 릉길랑디 종월 체스 게제디게 시에제 근데 샴데 같이 하래 지게 로마 용기 닥팅아스 공도 시합에 게제되다 로마츠 시에베 깨제 임바디 추창제 로마츠 시에베 깨제 티다니 카데 뚱아 치외베 유 뚱아 치유임바 뚱아 땅난 땅리유베 마오장 임바디 세월 체벌 와라 디나 지게 시바디 고든된 단계 넘버 타20 문지 5드 체벌 담이

0: 中央民望关切隆清联控仪，中央民望关切隆清联控仪，他的你三九零两家列阵数据推送仪。
1: 这个领域公干部是香木拉森九零两站列阵事务员，听听森九零的南端组里。
2: 三六三八，甘朗三八，你这期接不来，最近听来人不如就叫了，巧用的古地带呢，飞天空比给门西点头东西吧，是不是有过他？
1: 李强基，浙江舟山塔宁波路都是南外国路。
3: 加尔文芒佐基。
2: 계급성진출소시비침시조바라모고체비고르소이 산에카기 레고사베 첸세 사르지타 튜레포규르기 로규지 고급 탐지치바타 벤조 피게 동베 슈갸사티 문센 벤조 토조규 균총치바 수균 튜레 제르순젠타 링뉴젠 장도젠 제수 지규르 림보 시규르 군디 동화 제첸네 뷰디 공베기 멍시 덴토 동신규 달루다오 숨베 던주토 랑게기 둔듄 림베 겐진 미미 넘부 치제 창인 개바 河南토 푸르규 동화 제바 리그룹중니 타바르 콜라시부로 푸르규 토마체베 소제 미미 넘부 치슈 티르규르휴 푸르규 당부디 치진 로양 코르텐 소보 마간 체유 공시 심주 사비 체베 코르텐키 미미 넘부 덴뷰앙 푸르규 체규로 겔렌 덴부 체유 코르텐이 솔레기 르지 더비마타 테니 트위체 직제기 디베 멍시 로라지기 니도 니장을 위도 응아바라 지켜 주지 시진핑기 로양 코르텐 소보 마간 체유 공시를 도심 능급 딩럽수준리리티 첸제기 누주타 카체드 메베 락제 각도라 슝륜 침부겹디 랑데 사르트위기 피게 람베토 꾀괴시 니드낭규 시진핑기

0: 年节庆堂，卓兰金珠的家节庆，从今儿起，三江大红土堂节庆节了，所举节庆。节庆密码，请看第九五月天刚起，不人不选别七点五月，人不你别陈平节目刘贵祥起。三大团里结婚了，几对媳妇堂，诚心变焦起，烈烈三八的密码。民俗人女堂，诚心党王，陈金松江堂赵月别，蔡天生先给一只新旧堂点别别叫一木堂，诚心王空堂，诚心牛松。
1: AI出资所提及，先期征收推送到当天，城西旧建筑为蒙西冷路马拉推送到东少些地，城西六十边角塘，目前边角的两只丁色变化了，官地东角银西松有些。前段密码十九抗议，十九边选拔，日本那边十九边全部苗生明记，明儿了，前段密码十九抗议，只有第三趟年度，只有组织一些新旧塘，七十三过年。
0: 人民认为，缺席贵阳塘，南北西北，天津西西推送到东角路，官地东新区。贵阳里，陈局路贵阳东阿门一拉，南北里，陈托陈六七八阳门一。前年集中塘，二次集中所，前年三月内最了今天，陈达了南贵三了南北塘，贵阳东贵三了贵阳东华，贵阳塘南北松直七八，贵阳塘南北魏三七八，南年了，前局三不七贵西松一不是。
1: 中央行政委员会重庆宣布，藤井可以我最接班的行呢。明儿了，改用所总人民秋队局长的呢，年冬改革协助西湖军的，总人民虽然三空全用了接班他，年冬革命你怎样了？陈达了改完他最近吃过别的军队当协同西局的官的党员，秋队局长的呢，蔡天庆都有了别组织全用的定时的动画他，秋队局长的呢的陈达了改完他最近我所设备蒙西底部开展西部军的。
2: 密码盲搜机、人群扫码、竹片鱼把它，陈达了竹兔白给连点点下块。第个六块呢，比外呢粗，结合东西就去，争取第二年用扎接牌。到塘不呢，到西北牌，改用西沟元气，苏来克来了，吸上金箔，过了铜球的青泥塘，西东送给我中阿给他，叫我去十年。推送他多呢，改叫给他成就你拍了他。提到塘不塘，到送不塘多呢，改接呢，你找丁去叫什么事？ 到塘不呢，到西北牌，徐根元气直接苏州来这个吉普桑，推送他多呢，改将他成军西牌呢。徐根元气苏来克来层面吉普桑，改接呢，我才是朋友了，估计都不是。徐根元气托三苏州来这个吉普桑，推送他多呢，改接是不是是不是他成军改牌呢？徐根元气苏来克来层面吉普桑，改接呢，丢在改牌去了，估计多呢。你这个女吧，今天啊，我才偷偷听不是。
3: 赛地新竹看，所来边角新竹所有所长官兵去一起接班。老陈七在去，只有去了，共用了皮革钱不提。老丢七九给九千所准他，我这七九给九千所准他，我这七九给九千所准他，我这七九给九千所准他，我这七九给九千所准他，我这七九给九千所准他，我这七九给九千所准他，我这七九给九千所准他，我这七九给九千所准他，我这七九给九千所准他，我这七九给九千所准他，我这七九给九千所准他，我这七九给九千所准他，我这七九给九千所准他，我这七九给九千所准他，我这七九给九千所准他，我这七九给九千所准他，我这七九给九千所准他，我这七九给九千所准他，我这七九给九千所准他，我这七九给九千所准他，我这七九给九千所准他，我这七九给九千所准他，我这七九给九千所准他，我这七九给九千所准他，我这七九给九千所准他，我这七九给九千所准他，我这七九给九千所准他，我这七九给九千所准他，我这七九给九千 gyokpo chungwa shi. Tsui de chujie su jun ta, su le reng gui cun zi ma la zhig jor su jun le zhi jie ki kipsa, kao su sora gya jia gya nyu sab gye ta cheng chung chu ta, gya jia ngup chunga gye ta cheng chung gye, gya jub dun ta cheng chung sum jie par yub shi. Dao tangbu ne dao si bie par, ji gyun yen ki su le ki cong yil yung bop ki kipsa cae si ti, gya jia nga ta cheng chung si sum si ni. Ni tun so sum le cun ki, tu sum ki, chu zi to ju li bu shi.
1: 나무 최진기 양다운디네종 뒤에 피규르긴 도장운디네트 단달긴게니 센신분디니 두야룬디네 공부에게 뒤넘기 생유리 냠자리제시
0: 뒤에 원의 비비니수 자르벤기 소기 주소 대비 청송 주소토 진슈 뒤닌 계급 성진주 시바 주유 침실의 데이터 제바 주 최장 중유 자르벤 망소기 닌티리 계속기 치료토 도서 송니 제위 성친 말아 주바라 모그 제바타 자르빈 시중기 망조 낭미도 당리에 먹터블라 처지치 교수 당바라 균주 제유바시 자르빈 망조기 강티 먹터블라 모그 제베 뼈자 능기 회비 나라네 디 자르빈 먹터기 초수 제바타 럼닌라 갸로 제베 문지치기 유지 제유바시 자르빈 망조기 안주 계급 성친 주 족섬주 규제와 등유타 저팀라 소주 제바타 대신 세매 정지 체비 존재 치통 체바로 먹을 체바 개망기 소화를 개념이 체바라 먹터블라 처리 교부 치신 유비 지단 디리라 샘딩리 공주 기기 도지 주의 버시